세상엔 참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죠. 학창시절 칠판에 분필이 찌익 하고 긁히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모두 으아하고 소리쳤고요. 길 가는데 클락션을 빵빵하고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소리도 참 거슬리고요. 차가 급정거하면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 가슴이 철렁해요. 집에 있으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깥의 소음 공해로부터 피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주 동안 듣기 싫은 소리들 억지로 듣느라 고생하셨다면 오늘 같은 주말엔 귀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상냥한 목소리, 듣기 좋은 노래들로 이 아침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11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토요일 아침엔 좀 느긋하게 쉬면서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공사들도 주말엔 안 하고 집에서만큼은 조용하게 쉬어갈 수 있는데요. 괜히 아침부터 청소기 요란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토요일 아침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8399님 사연이에요. 저는 변변한 취미가 없이 살아왔는데 취미 생활하는 지인들을 보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현미님이 러브레터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배울 게 많다고 해서 그 방송을 듣고 가보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필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첫 수업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러브레터에게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8399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직접 가신 거잖아요. 가셔서 등록하시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듣고만 아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8399님 제가 칭찬해드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연필 그리기 그림 그리기 작품 완성되면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0943님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청해 주셨네요. 몹시도 힘이 들어라. 그죠? 아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아 네 맨 처음 고백 좋아요. 오늘 준비했고요. 김도현님께서는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입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토요일 아침 느긋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0938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씨, 딴집 남편은 일을 시키면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오,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하겠다고 나서서 문제예요. 자기가 못하는 것도 할 줄 안다고 우겨대서 결국 고치기는커녕 망가뜨릴 때도 많아요. 아, 전문가 부르겠다고 하면 출장비 아깝다고 유튜브 보고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뭔 자존심인지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 하는데 저 고집을 꺾을 수가 없네요. 매사 못한다는 남편보다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 아하. 아니, 정반대도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저는, 그러게요. 뭐라고 쉽게 답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에어컨, 왜 필터 청소하는 거를 집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남편분이 다 분해를 해놓고 조립을 못해가지고 결국 AS 네, 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하 이 극과 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모르겠어요. 0938님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장병수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현미 씨. 저는 요즘 감나무에 쬐끄맣게 매달린 새끼 단감 보는 낙으로 삽니다. 오, 제가 과일 중에 감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집 감나무에는 항상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감 걱정을 안 하고 지냅니다. 올해도 저 감들이 잘 자라서 제 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매일 보는 낙이 좋습니다. 와우 장병수님 어유 부럽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 매일매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요게 요만큼 열렸구나. 오늘 이 가지에 지금 감들이 얼마나 달렸구나. 이러고 세시면서 참 신선 노름입니다. 와 그게 익으려면 아직 몇 달 남았나요? 갑자기 가을이 그려지고 추석이 그려지네요. 고급 양란젓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박종수님 김승덕의 아베마리아 신청곡 주셨어요. 최은희님께서는 최혜영의 물같은 사랑 청해 주셨고요. 다 좋은 노래죠. 같이 들어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조태일 시인의 어머니를 찾아서입니다. 이승의 진달래꽃 한 묶음 꺾어서 저승 앞에 놓았다. 어머님 편안하시죠? 오냐 오냐 편안타 편안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안성훈의 엄마꽃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조태일 시인의 어머니를 찾아서 함께 했는데요.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더라도 보고픈 마음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안부를 여쭈러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도 잘 지내시는지 여쭤보고 우리도 잘 지낸다는 안부도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아뵈면 생전의 목소리가 그대로 가슴에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8942님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2143님께서는 박상민의 해바라기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박윤화님께서요. 현미언니, 며느리 SNS를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얘네들이 어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는 걸까요? 항상 저 만나면 쪼들린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이곳저곳 놀러도 많이 다니고 비싸 보이는 곳에서 음식 사진도 찍고 저러니까 쪼들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돈은 언제 모으나 걱정도 되네요. 친구가 이래서 며느리 SNS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안 봐야지 하다가 궁금해서 자꾸 보게 돼요. 안 보는 게 답이죠. 네. 알아서들 살겠죠. 안 그래요? 뭐 요즘 젊은이들 생각 참 세대가요. 완전히 네. 달라지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달라져서 다르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윤아님 안 보는 게 답이어요 아셨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장영철님 산울림의 너의 의미 아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임선희님께서는 이상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0: 생산관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유해준의 내 소중한 사람에게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정체가 계속 길어집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4km 밀리고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내촌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꾸준히 정체고요. 덕평휴게소에서 이천 구간 이후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새말 부근으로도 짧게 막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방향 안성분기점에는 5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장성분기점 부근에도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조희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인데 아내가 밥하기 귀찮다고 외식을 하자고 해서 나가기 귀찮으니까 배달시키자고 했더니 배달하면 맛없다고 우산 쓰고 나가서 먹자는 겁니다. 귀찮아서 싫다고 했다가 서로 안 좋은 소리하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았는데요. 옛날엔 같이 우산 하나 쓰고도 빗속을 걸으면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네요. 아내와 데이트할 때 많이 들었던 김현식, 강인원, 권인하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들으면서 옛 감정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비 오면 사실 우산 쓰고 나가는 거 귀찮아요. 이거 사실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옛날엔 진짜 옛날엔 그렇게 비 오면 일부러 우산 하나만 같이 쓰고 잘싹 붙어 다니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녔던 시간이 우리한테도 있었죠. 조희성님, 아내분과 함께 노래 들으면서 외식 한번 근사하게 쏘세요. 아셨죠? 박장윤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도 마땅한 전셋집을 못 구해서 계속 아내와 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엔 결혼하고 20년쯤 지나면 내 집이 생길 줄 알았는데 결혼 24년이 돼도 여전히 전셋집을 찾아다니고 있네요. 그래도 이번에 계약하고 나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 집 보러 다니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아, 조용필 형님의 마도요 신나게 들려주십시오. 어허,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 참. 물론 지금 전세 구하러 다니시는 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전세의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장마철에 다니시는 거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마음에 드는 집 구하시고요. 나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또다시 꼭 사연 주세요. 김규환님은 친구 손자 돌잔치 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해서 손주 안겨줄 거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안 좋아해줘서 안 좋아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총각 시절 인기가 많았는데 왜 저리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여자가 생길 텐데 항상 지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벌써 37인데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떻게 신청해 봅니다. 답답합니다. 아, 제가 웃는 건요. 네, 뭐 달리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속으로 정말 진짜 아휴 너무 공감을 하고 이 답답함을 웃음으로 지금 포장해서 웃고 있는데 아이고 김규환님 아드님 37이면 근데 뭐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말은 저래도 또 갑자기 인연을 만나면 후다다닥 빨리 진행되는 게 또 결혼이잖아요. 본인이 싫다는 것도 아니고 네 결혼할 마음은 있다고 하니까 때가 되면 후딱 갈 겁니다.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함께 들어볼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이번엔 황윤주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살도 빠지고 너무 이뻐진 거예요? 나이가 62이면 숨만 쉬어도 살이 붙는데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글쎄 요즘 연애를 하고 있다네요. 45세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 지냈는데 딸아이 결혼시키고 나서 적적해서 파크골프를 배우다가 거기서 회원 한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에 제가 들뜨고 설렜네요. 제 친구 행복한 연애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제 친구한테 어울리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라는 봉봉사중창단 노래 신청합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 친구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함께 설레고 기쁘죠. 취미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시고 참 좋은데요. 확실히 연애를 하면 다들 얼굴빛이 빛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얼굴빛이 빛나면서 네 멋져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미경님은요, 울산에 사는 우리 큰 며느리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사서 보냈어요. 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그 돈으로 샀다면서 기사가 와서 다 설치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장마철에 빨래 말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수건도 뽀송뽀송하고 진짜 신기해서 자꾸 빨래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이쁘죠?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김상희의 울산 큰애기도 들려주세요. 아니 정말 큰 며느님 답네요. 그죠? 뭐 어쨌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아유 시어머니께 이렇게 세탁기 세트로 해서 맞춰서 딱 보내신 거잖아요. 오 자랑할 만해요. 아 참 아니 얼마나 좋으셨으면 자꾸 빨래를 자꾸 하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진짜 이미경님 저도 며느님 칭찬 많이 해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 이런 분들은 자꾸 돈을 또 어디서 자꾸 벌더라고요. 좋은 일 하라고. 오영철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내랑 수제비 반죽하고 있습니다. 흐흐. 평소에는 그냥 백반만 팔지만 장마철에만 특선으로 수제비를 파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수제비 반죽은 쫀득해야 맛있는데 그만큼 찰지게 치대야 합니다. 아내가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더 많이 치대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신나도록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 신청합니다. 짜라라 짜짜짜 반죽 신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연만 들어도 갑자기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점심 메뉴 수제비입니다. 장마철에만 판매되는 특선 수제비. 아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요? 국물 시원하고 수제비 반죽은 쫀득하고 아 진짜 저 빨리 가서 저도 단골 식당에 있거든요. 수제비 빨리 가야겠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길 응원합니다. 김현섭님도 사연 주셨어요. 아내도 늙었나 봅니다. 딸아이랑 사위가 손주가 놀러 온다는데 아 덥고 밥하기 귀찮다고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자고 하네요. 옛날엔 애들 온다는 소리 들으면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제 아내 나이도 69이고 이제는 지들이 뭐 맛있는 것을 만들거나 사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내 위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박구윤의 뿐이고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무조건 항상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운 여름에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잘하셨어요. 애들 오면 꼭 집에서 뭐 만드느라 힘 빼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이것저것 주문해서 편하게 드시면 되죠.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김화식님 사연입니다. 아들 셋에 딸이 하나인데 오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후딱후딱 결혼하고 딸아이는 늦게 결혼하길 바랬는데 재미없는 아들 녀석들은 가만히 있고 딸아이가 제일 먼저 결혼하니 벌써부터 서운합니다. 그래도 예비사위가 듬직하고 착해서 좋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딸아이만 보면 벌써부터 울컥울컥합니다. 아직 9월까지는 날짜가 남아 있으니 마음 진정시키고 행복하게 보내주려 합니다. 박상규의 웃으면서 보내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딸 시집 보낼 때 아버님들이 그렇게 많이 서운해하신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요즘엔 결혼한 후에도요 친정에 자주 오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요. 오히려 듬직한 사위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기쁘게 행복하게 혼사 치르시길 바랄게요. 이순영님은요. 현미님, 남편과 제가 어느덧 40년을 함께 살았네요. 지나고 보니 이렇게 둘이 함께 40년 해로한 것이 기적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사기도 몇 번이나 당했고 그때마다 헤어질 고비를 넘겼던 우리 부부인데 결국엔 이렇게 버티고 버텨서 40년을 함께 지내왔네요.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어와서 이제는 서로를 보면 짠합니다. 남편 김지왕과 아내 이순영의 40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해 주세요. 송대관의 세월이 약이겠지요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 아, 결혼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어느 부부든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여러 번 넘어오고 견뎌왔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김지왕님과 이순영님 앞으로는 더 많이 행복하게 네 제가 기원해드립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김경숙님도 사연 주셨어요. 저는 50대 후반이지만 문주란 씨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문주란 씨를 좋아해서 워낙 많이 듣고 자라나서 그런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가 된 뒤에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즐겨 들었던 것이 문주란 씨의 노래들이었답니다. 이제는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새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며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문주란 씨의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인들 부탁드려요.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도 사는데 큰 힘이 되죠. 이제 힘든 시간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일도 하시면서 당당하게 즐겁게 홀로 서기에 성공하신 김경숙님 저도 많이 많이 응원해드리고요. 혼자 외롭거나 지치실 때는 언제든 러브레터에도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다 함께 들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7월 11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뱃다라기의 회상입니다. 몸과 마음 잘 쉬어가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어렵습니다. 달래내에서는 조금 전 버스 관련 사고도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반대쪽 남사진이 부근 짧게 막히고 충청권 부근으로는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9km 답답합니다. 도동분기점 부근으로도 3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계양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하는데요. 6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북창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여파로 뒤쪽 2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손아영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날로그 인간이라 신문물에 좀 늦어요. 콩 깔고 라디오쇼 들으니까 오 이거 신세계네요. 신통방통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10년 전에 깔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안개 어딥니까. 자, 21세기 문명의

혜택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싸! 거북이의 노래입니다. 빙고.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인데요. 예, 여러분들 앞에 그 신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 여러분들은 AI를 유료로 쓰십니까? 예, 그거 좀 궁금한데.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요. 예, 2만 원짜리. 예,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이걸 제가 뭐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막상 써 보면 상당히 편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이렇게 좀 다룰 줄 몰라가지고 예 카드로 뭘 이렇게 저 써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래서 AI에게 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더니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했더니 돼. 너무 편한 거야. 이게 AI가 이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발전한 걸 저는 믿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신문물의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필요 없는데 하실 필요는 없지만.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높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쭉쭉 소개하고 신청곡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시고 선물 5종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도 어김없이 이 소리가 울립니다. 누구세요?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8,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 추첨을 통해서 6분께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489님이 주셨습니다. SNS에 쥐팍 옛날 사진 봤는데 웬만한 배우 뺨치게 잘생겼더라고요. 라디오쇼 대문 사진 이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만 생겼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예. AI 필터로 돌린 겁니다. 예, 8489님 알고리즘에 갑자기 왜 이 사진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라디오쇼 대문에 걸려있는 제 찐 얼굴에 굉장히 세티스파이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볼륨만 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이렇게만 생겼으면 이게 이제 그 미국 학생 느낌으로 이게 이제 AI가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생겼으면 지금 내가 나는 지금 아이고 더 안 됐을까? 아무튼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자, 2226님 주셨습니다. 아들이랑 워터파크 가고 있어요. 아들 최애는 워터파크, 제 최애는 지파크. 작년에는 워터파크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오늘은 원 군데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예, 원 군데도, 예, 투 군데 꼭 들어오길 바라면서 워터파크에서 만나는 지파크. Everybody put your hands up, make some noise 가능합니다. 자, 이하나 사칠님 주셨습니다. 취팍 위대한 가이드 3 보고 놀랐습니다. 에티오피아 가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저희가 저 해외 여행 어떤 그 콘텐츠인데 놀러 가면 안 되죠. 예, 가서 뭔가를 여러분 대신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심한 고생했습니다. 예, 정말 알고 갔으면 못 갈 정도로, 알고 갔으면 그렇게 안 갑니다. 모르고 가니까 간 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웃음은 전파가 되거든요. 웃음은. 근데 그 힘듦과 그 어떤 역경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예,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힘든 건 맞아서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최학규님이 주셨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러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다시 만나

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봐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그럽니다. 예, 절대로 안 되고요. 고쳐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세 번이나 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0230님, 10년 만기 적금 타서 부모님 모시고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여행 가요. 올해 부모님 결혼 40주년이거든요. 효도 플렉스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적금을 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참 유럽 여행을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시네요. 예, 너무너무 기특하시고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유럽은 못 가도 가까운 제주도라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자, 노래 듣죠? 원더걸스의 노래입니다. I feel you. JYP.

박은지님이 주셨어요. 작년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1년 갔다 왔는데 올해 호주 워홀 비자 나이가 만 35세까지로 늘어났더라고요.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고 뭐 돈도 벌고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다면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35세까지 아유 55세 55세도 못 가겠겠네. 65세까지만 갈 수 있는데 안 받겠지요. 어? 자, 8540님이 주셨습니다. 명함 보관함에 오래된 명함이 많은데 버릴까요 냅둘까요? 거기 적힌 개인정보 때문에 난감합니다. 명함 보관함은 왜 보관함이겠습니까? 명함들 보관하라고 놔두는 거니까. 명함들을 또 잘 보관하는 분들은 그 앨범처럼 잘 보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한번 잘 해보시고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 비즈니스나 뭐 그 자동차 딜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함집을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쫙 해놨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자, 6364님, 그저께 아침에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64세 할아버지가 됐네요. 고마운 며느리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모르셨어요? 두 글자예요. 현찰. 자, 5034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 팔순 기념으로 가족끼리 크루즈 여행 왔어요. 먹고 자고 놀고 다시 먹고 자고 놀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쥐팍도 크루즈 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크루즈라고는 크루즈는 아니지만 저기 포항인가? 거기서 울릉도까지 한번 배 타고 가장 좋은 방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자고 왔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의외로 재밌더만요. 예, 근데 금방 가니까 한번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어요. 기회 되면 저도 나중에 좀 한번 타보고 싶네요. 예, 부활의 노래 듣겠습니다. 예, Never Ending Story.

자, 벨소리와 함께 행운의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지난 5월 22일 방송에서 제가 이 사람 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박명수 16년 공백, 이 사람에게 호통, 이러다 아저씨가 할아버지 돼. 자, 문제 나갑니다. 배우 이나영 씨가 이상형은 박명수로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결혼은 이 사람이랑 했죠. 누굴까요? 1번 윤영빈, 2번 원빈, 3번 케빈, 4번 노라조의 조빈. 자, 윤영빈, 원빈, 케빈, 조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8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자, 5009번님 주셨습니다. 편의점 택배 부치러 왔는데 가방에 택배 붙일 물건이 없네요. 밖에 나온 김에 커피나 마시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 저도 엊그저께 여기 저희 KBS 안에는 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택배를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예, 얼마 전에 치맥 페스티벌에서 인이어를 제가 끼고 그대로 DJ하고 그대로 왔어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여기 KBS 여기 저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더라. 정말. 네, 한 번 더 감사드릴게요. 택배를 처음 붙여봤네요. 제가 처음 붙여봤어. 예, 박혜종님, 아들이 친구들이랑 피자 먹는다고 해서 카드 줬는데 12만원 나왔습니다. 셋이서 4판 먹었다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친구들끼리 있으면 경쟁부터 이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이 집에서 먹지도 않거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크는 아이들이니까 뭐 4판이든 5판이든 한번 쏴주시면 아들도 폼 나잖아요. 예, 잘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또 무럭무럭 크니까. 쿠쿠님이 주셨어요. 회사 그만두고 1년간 전국 맛집 돌아다니며 연구한 끝에 드디어 친언니랑 반찬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배추김치 2kg에 9,900원 행사를 했더니 완판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자매 엄마 손맛을 닮은 것 같아요. 엄마, 장사 잘 되면 용돈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라도 이렇게 저 놀지 않고 뭐라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이게 손맛이거든. 손맛 이게 요리 잘하는 것도 이것도 참 이것도 운이에요. 운, 그죠? 예, 부모님한테 또 받은, 예, 내리받은 그런 운인데 자매들이 진짜 엄마의 손맛을 잘 내나 봐요. 그죠? 맛있겠네요. 뭘 가장 잘하는지 한번 궁금한데, 예, 저는 콩나물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좀 묻혀주면 안 될까? 팍팍. 예. 2995님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할명수 라면 부어 보고 잤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면이 땡겨서 만두 넣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 칼칼하게 끓여 먹고 있어요. 제가 서울 그 라면 맛집 투어를 했는데 공통점을 찾았어요. 뚝배기에다 끓여줘. 뚝배기에다 끓이고 한 곳은 생물이 아니고 육수를 써요. 육수. 확실히 맛이 달라요. 예, 확실히. 그리고 또 짬뽕 라면도 우리 국산 고춧가루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은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스턴트 느낌이 안 나는 라면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맛있었고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악뮤의 노래예요. 라면인건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전하은님 주셨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이쁘단 소리를 듣는데요. 이제 곧 30대인데 지금이라도 연예인 데뷔 도전할까요? 그냥 이쁜 일반인으로 살까요? 그냥 이쁜 일반인으로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킹왕짱이 될 수 있지만 이쁘다는 얘기로 연예인이 되면 킹왕짱이 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예, 첩첩 3중이고.

있고요. 아, 이거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개그맨이 되면 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이경규 선배 같은 개그맨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군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더 있습니다. 예, 첩첩삼중입니다. 그냥 차라리 일반인 중에서 킹왕짱이 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피말리는 전쟁터입니다. 예, 김광원님이 주셨어요. 난생 처음 위의 내시경 비수면으로 도전했고요. 엄청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시간도 굳고 돈도 굳고 아무래도 저는 체질인가 봅니다. 집학원 수면으로 봤나요? 비수면으로 봤나요? 저도 비수면으로 받아봤거든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해. 좀만 참 목구멍 넘어갈 때만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할만해요. 할만한데 좀이라도 잘 수 있잖아요. 예. 마취하면 그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끝까지 잠 안 들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일어나세요. 그게 난 재밌어. 마취를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그 생각. 항상 지잖아요. 나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급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생으로 해도 돼요. 예. 요새는 이 줄이. 내시경 그 라인이 얇아져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확 걸리지도 않고 하니까 할만합니다. 3375님이 주셨습니다. 딸이랑 아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번에 누나 시집 간다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몽땅 주더라고요. 아이고 누나 필요한 거 사라면서요. 아무래도 결혼식장에서 엄마인 저보다 아들이 더 많이 울 것 같아요. 이게 저 사진 보니까 누나가 이게 남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예, 아유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잘 키웠고 너무너무 근데 이쁘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 인물이 좀 있나 봐.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게 좀 남매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보기 좋네요. 웬만하면 연락 잘 안 하고 안 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보기 좋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착한 생각님이 주셨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 취직했는데 일주일 만에 낡고 지쳤습니다. 그래도 월급날까지는 버텨볼게요. 아자 아자 아자. 이제 사람이 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좀 적성에도 안 맞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도 가져야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무슨 모임들 있잖아요. 예, 커뮤니티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낚시라든지 뭐 이런 축구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일주일에 그 하나 하루 기다리는 맛도 있잖아요. 예, 복권 당첨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재미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의 노래예요. 술 한잔해요.

주셨습니다.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어도 상습적으로 이중주차하는 사람들 그러지 맙시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 난다고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이게 주차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차 빼주세요 하면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중주차를 뭐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전화번호를 써놓고 새벽이라도 빼달라면 빼줘야죠. 그 예인 거죠. 그런 예의를 좀 지키길 바랍니다. 김윤숙님 주셨어. 선글라스도 유통기한이 있다네요. UV 차단 기능이 약해져서 2, 3년 주기로 교체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껏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충격. 아니 선글라스를 무슨 매일 쓰냐고. 예,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 3년 매일 쓰면 2, 3년이면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쓰나? 그러니까 한 5년 써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막 운행을 해야 이게 달지. 한 달 한 번 타면 그게 달까? 그지 않나요? 예, 적당한 선에서만 사용해주면 수명은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정답 알려주시기 바라고. 서상철님, 한치 낚시 와서 듣습니다. 아내가 좋아해서 왔는데 일하는 것보다 힘드네요. 지팡은 낚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도 낚시 재밌습니다. 예, 근데 가는 게 귀찮아서 안 가는 거지. 눈 딱 감고 있다 뜨면 낚시 때 바로 손에 쥐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밌죠? 예, 낚시 재밌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뭐, 모든 거 다 제치고 낚시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밌습니다. 저도 하고 싶네요. 박양규님이 주셨어요. 대학생 아들이 ROTC 지원했는데 8월에 최종 발표가 납니다. 제 눈에는 아기 같은데 벌써 군대 갈 나이가 됐다니 너무 세월이 빠르네요. 꼭 합격할 수 있게 기운 좀 팍팍 불어넣어 주세요. 예, 저도 대학교에 가서 그 ROTC 가면은 등록금을 좀 이렇게 내주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학에 가서 나도 ROTC를 해서 군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군 면제를 받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ROTC 저 학교 학사 장교죠. 예,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튼 최종 발표가 꼭 합격으로 발표 나길 바라겠습니다. 우지의 노래 듣죠. 드라우닝.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2: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뭐 준비하셨습니까?
1: 일단 목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2: 예.
1: 바닷가 위에 있는 갈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바닷가 위에 있는 갈매기.
1: 네, 고성에 있는 천진해변입니다. 네, 바람이 먼저 불고.
2: 예.
1: 갈매기입니다. 네.
2: 아, 갈매기도 처음부터 가네. 오늘 좋네. 분위기 좋아.
1: 네, 네. 네.
2: 노래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왕 나온 김에.
1: 저는, 예. 저는 원래 성공이라서.
2: 그러니까 원, 네. 투.
1: 우리 형님도 EDM 좋아하니까.
2: 예. 와, 진짜 잘한다. 와, 그 처음에 빌드업 될 때 진짜 뜨겁네. 네,
1: 그거 와,
2: 진짜 잘합니다. 아,
0: 자, 성대모사 능력자죠. 이분이 마지막에 한 건 뭘까요? 1번 비트박스, 2번 럭키박스, 3번 택배박스, 4번 공중전화박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효린의 노래예요. 블루문.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 원빈이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내드린 주말의 퀴즈의 정답도 1번 비트박스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를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역시 비트박스 대한민국 최고의 주인공이죠. 윙의 노래 도파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령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장맛비는 잠시 쉬어가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불편한 곳이 많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광교터널 부근입니다.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북수원 나들목부터 1km 정도 밀리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휴게소에 에서 이천까지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원권 진입해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는 논산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철재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1대 2km 정도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인터널 부근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합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잘 쓰던 물건이 고장나면 답답하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능력자들한테 물어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뜯어봐야 합니다. 욕실에 문제 생겨서 맥가이버를 불러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긴 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눈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원인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니까요. 세상 일이 되게 그렇죠?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말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알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기계는 뜯어봐야 알고 욕실의 물길은 열어봐야 알 수 있고요. 사람도 오래 지켜봐야만 아는 그 진면목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간이 알려주는 진실이 더 많습니다.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소울 디스코 가수죠. 캔디 스테이턴이 노래한 Young Hearts Run Free란 노래였습니다. 젊은 친구들, 당신들은 절대 관계에 얽매이지 마. 나처럼 진실하지 않은 사랑에 매달리지 말라고. 자유롭게 살아. 그런 노래입니다. 7995님, 백천님, 오전에 파마하고 왔습니다. 기분 전환되고 좋네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맞죠? 그런데 남편은 제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도 몰라줘요. 남편은 유죄입니다. 유유 하셨네요. 네, 중죄죠. 심유영 씨, 안 그래도 곱슬머리인데 비 오는 날이 습하니까 머리가 지 맘대로 요리조리 뻗어 있어요. 정말 싫어요. 하셨습니다. 곱슬머리시군요. 근데 곱슬머리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경옥 씨, 백디, 저 목에 담 걸려서 파스 붙였는데요. 24개월 아기가 파스를 자꾸 뛰려고 그래요. 저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이가 뭔가 하고 자꾸 손으로 뛰겠죠. 상처 있는 것도 자꾸

0: 그러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 알려드립니다. FM 106.1 메가르츠예요. 106 하나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은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습니다. KBS 콩 앱으로도 만나고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존재감이 확 표시나는 방송이죠.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오의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 나눌까요? 어떤 노래든 어떤 얘기든 DJ 천이한테 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Earth, Wind and Fire, 미국의 전설의 디스코 펑크 밴드죠. September 듣고 왔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코러스도 아주 근사하고요. 9월에 만난 뜨겁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스 연주가 아주 경쾌하죠. 그리고 그 후렴구가 중독성이 있어요. 바디야 이거요. 제가 무슨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김봉현 씨가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청하셨죠. 이 모리스 엘버트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입니다. 떠나간 연인을 잊으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죠. 사랑의 감정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눈물만 흐릅니다.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노래. 이어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천재 대접을 받는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예요. 2014년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 안녕 헤이즐의 OST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거라고 노래합니다. 우린 믿어요. 이 모든 별들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요 하는 노래예요.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에드 시런, All of the Stars.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I wonder, do you see them too?

분위기 있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Ed Sheeran의 All of the Stars, Maurice Albert의 Feelings 두 곡이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입니다. 친구나 선후배 혹은 동료들 여럿이 모이면요, 사람마다 그 집중하는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듯 하면서 다 듣는 사람이 있고요, 눈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이고 다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띄엄띄엄 듣고 나머지는 자기가 혼자 소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집중력이 필요해요. 띄엄띄엄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로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서 전합니다.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를 드리고요.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전정자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인생에서 운동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옷은 자꾸 타이트해지고 거울 속에 후덕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온통 러닝 얘기더라고요.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 가능. 이 얘기에 귀가 솔깃하더군요. 아니 달리기라고 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뭘 러닝이래. 그리고 달리기야 뭐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동네 복개천 길로 갔죠. 그리고 한 2km 정도 뛰었더니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서 내가 지금 건강해지려고 나온 건지 건강을 잃으려고 나온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미 1도 없고요. 그냥 힘들고 지루하기만 했어요.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투덜거렸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아, 당신이 무슨 달리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승부욕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다시는 남편한테 힘들다는 말 안 하기로 결심하고 찔끔찔끔이나마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 몸이 참 신기합니다. 몇 번 달리다 보니 숨이 조금 덜 차고요. 몇 주가 지나니까 자세가 잡히고 달리기가 끝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날도 생기는 거예요. 몸무게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몸도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달리다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세상에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고 비가 와도 뛰고요. 아니 다들 언제부터 이렇게 부지런했던 거야? 나만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집 소파 요정 남편이 함께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일상에서는 제가 남편한테 늘 의지하는 편인데 운동할 때만큼은 전세 역전, 제가 러닝 메이트 겸 코치입니다. 이제는 욕심까지 생겼어요. 먼 훗날 남편이랑 커플 배 번호를 딱 붙이고 10km 마라톤 출발선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해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남편한테 꼭 한마디 해주려고요. 거봐,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어요. 사연 주신 우리 전정자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죠. 아주 상큼한 노래. 미국의 전설의 남매 듀엣입니다. Carpenters, Top of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마치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DJ 천이가 중학교 때 들었네요. 이 노래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들으라고 그 당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명곡은 늘 듣고 있는 거죠. 전정자 씨가 말로만 듣던 러너시군요. DJ 천이가 청계산 날다람쥐로 거듭나는 동안에 이 정자 씨는 러너가 되신 거예요. 아우 멋집니다. 운동은 정자 씨처럼 시작하는 이유가 현실적이라야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져야지. 이제 운동해야 돼.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본인 몸을 보면서 오,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승부욕 스위치를 잘 눌러줬네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무슨 달리기야. 이게 완전 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됐잖아요. 사람이 응원받으면 잘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응원보다 오기가 더 강력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요. 아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새 날씨가 더워서요. 요즘에도 뛰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남편하고 마라톤 대회 나가게 되면 꼭 사연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주신 전정자 씨한테 치킨 콜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에 참여해 보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그곳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은경 씨가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 청하셨죠. 리버풀 출신입니다. 비틀즈와 함께 영국의 팝 전성기를 이끌었죠. 가사는요. 사랑을 못 찾아서 고민인 남자가 어떤 집시 연인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 구호를 처방받는데 그걸 마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진다는 아주 유쾌한 소동극 같은 가사입니다. 우리 배우죠. 정우성, 이정재가 출연했던 영화 태양은 없다의 OST로도 쓰였습니다. 이어서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르네 말린이 19살이던 1999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Sitting Down Here라는 노래입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날 아프게 했지. 내가 여기 앉아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 상처 준 사람한테 보내는 상큼한 경고송이에요. 이어서 서정적인 피아노 사운드하고 따뜻한 멜로디를 들려주는 영국 밴드예요. 대개 이제 밴드가 이 기타가 리드를 하는데 이 밴드는 기타가 없고요. 피아노가 리드를 합니다. 킨이 노래하는 소버린 라이트 카페라는 노래예요.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킨 멤버들의 고향에 있는 실제 카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순수했던 시절 또 순수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 르네 말린 Sitting Down Here, 킨이 노래하는 소버린 라이트 카페

노래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소버린 라이트 카페 키니 노래했고요. 노르웨이 가수 르네 말린이 노래한 Sitting Down Here,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이었습니다.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807님, 백천님, 며칠 전에 친구 생일에 친구 남편이 금일봉 50만 원을 줬대요. 그런데 친구가 거기에 20만 원을 더해서 잘 놔뒀다가 마스크팩 보관 케이스에 넣어둔 걸 깜빡하고 글쎄 쓰레기로 버렸대요. 친구 지금 화병 났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죠? 가면서 70만 원이 쓰레기로 버려진 거 아니에요? 황당한 일이네요, 진짜. 근데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유, 어떡해요, 이거. 평생 기억하시겠습니다. 1571님, 외할아버지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제철국 좀 사서 보내줘라. 네 엄마가 좋아해. 돈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철국을 잘 모르는 막내 여동생이 아, 얼마나 재촉하길래 이름이 재촉국이야 이러네요. 동생아 좀 배워라 하셨네요. 모를 수 있죠. 재촉국. 재촉국 사이서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이거 알면은 마일리지가 좀 된 분이죠. 이인천 씨가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청하셨어요. 원곡은 Bad Finger라는 밴드가 불렀죠. 뭐 해리 닐슨 버전도 있고요.

서플라이 버전도 있습니다. 이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사랑받았죠.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라는 노래. 이어서 6785님이 신청하신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죠.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 준비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옛 연인이 떠올려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난 당신을 기억해요. 라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Skid Row, I Remember You.

0: 꿀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어느새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잠시 후 2부에는요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Song for You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아, 그리스 스코틀랜드계 영국 포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알렉시 멀독이 노래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깊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은 당신을 위해 노래를 썼어요. 당신이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내가 곁에서 함께 걸어갈게요 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알렉시 멀독이 노래하는 Song for You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앞 시간보다는 정체가 조금 풀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더딘 흐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4km 밀리고요.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쪽 신월천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대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동군포 나들목 일대 3km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 부근과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남순천 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7월 11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를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다니엘 파우터가 노래한 Bad Day였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죠. 괜찮아요. 가끔은 잘못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힘든 하루를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그 세계 오디션 프로의 시조새 같은 프로죠. 아메리칸 아이돌의 시즌5예요. 이게 아마 2006년일 겁니다. 거기서 탈락자 송으로 쓰여서 화제가 됐죠. 탈락자가 결정될 때마다 이 참가자의 여정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습니다. 덕분에 당시에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자들을 위로하던 노래가 다니엘 파우트한테는 최고의 전성기를 열어준 곡이 됐죠. 자,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요. 밀린 숙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한테 열심히 받아놓고 미처 전하지 못한 신청곡이 많잖아요.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주신 다양한 노래들이 나가요. 그래서 비빔밥 코너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많은 선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 제로
6: 일양약품.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비빔밥은 만들기 쉽고 편해 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메뉴 중에 하나죠. 일단 밥 해야죠. 채소 하나하나 다듬고 밑간하거나 무치고 볶고 삶아야죠. 이 시간도요 여러분의 귀한 신청곡이 잘 모이고 제대로 섞여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비빔밥. 노래 신청하신 분한테는 묻힌 줄 알았던 내 신청곡이 살아 돌아오는 기쁨이 있고요. 그냥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노래로 귀 호강하는 즐거움이 있는 코너죠. 매주 토요일 2부 맛있는 음악 비빔밥입니다. 신선영 씨 너무 습해요. 노래는 뽀송뽀송한 거 듣고 싶어요 하면서 메간 트레이너의 미투 신청합니다 하셨죠. 항상 당당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팝스타예요.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해내는 능력자인데요. 목소리까지 매력적이에요. 메간 트레이너예요. 이 노래도 자기의 전도사답게 자화자찬으로 가득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섹시한 사람 누굴까? 어머, 거울 속에 서 있는 나잖아. 이러니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너였어도 내가 부러웠을 거야. 나처럼 되고 싶을 거야.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자고 아주 귀엽게 통통 튀게 노래합니다. 5201님은 백디 엄마랑 가게에서 밥 먹으면서 듣는데요. 엄마가 양배추 쌈을 드시면서 헬로 헬로 미스터 몽키 이 노래를 흥얼거리시네요. 깜놀했어요. 저희 엄마 올해 83세 되셨거든요 하시면서 아라베스크의 헬로 미스터 몽키를 청하셨어요. 1980년대 초반까지 아주 인기 있었던 그 당시에 서독이었죠. 이 독일이 통일 안 됐을 테니까요. 서독의 여성 그룹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헬로 미스터 몽키 이 노래는 동물원에 있는 진짜 몽키 이 원숭이가 아니죠.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은퇴한 서커스단의 피에로쯤 됩니다. 미스터 몽키는 지금은 이름 없는 노인이지만 걷기만 해도 아이들이 웃어줘. 이제는 늙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무대에 서면 행복한 멋진 광대에 대한 위로와 찬사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왁스가 머니 머니 해도 돈이 이 머니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해서 사랑받았고요. 다음 곡은 이재원 씨가 신청하신 리빈라 비달로카입니다. 아주 새로운 느낌의 리빈라 비달로카예요. 라틴 팝스타죠. 리키 마틴의 노래를 당나귀와 고양이가 노래했다고 할까요? 그 영화 슈렉2에서 수다쟁이 당나귀 동키 역을 맡은 배우죠. 에디 머피. 그리고 장화신은 고양이 역의 배우입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불렀거든요. 치명적인 어떤 여자한테 휘둘리는 남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제목 뜻이 미친 삶을 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슈렉 버전은 그냥 미쳤습니다. 에디 머피랑 안토니오 반데라스 둘이 방방 뛰고 난리를 칩니다. 아주 유쾌하고 흥이 넘쳐요. 자, 세 곡이 듣습니다. 메간 트레이너 미투, 아라베스크 헬로 미스터 몽키, 에디 머피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노래하는 리빈 라 비다 로카.

노래 세 곡 다 개성 있고 좋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듣고 싶으시면 다시 신청하세요. 한글로 청하셔도 됩니다. 에디 머피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노래한 Living La Vida Loca, 아라베스크의 Hello Mr. Monkey, 메간 트레이너의 Me Too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묵은 신청곡을 잘 챙겨서 정성껏 배달하고 있습니다. DJ 천이가 금요일 코너에서 늘 버려 이걸 외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 사연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삭 줍듯이 잘 주워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번에는 신계순 씨가 잉글버터 버딩크의 Am I That Easy To Forget을 청하셨죠. 아주 중후한 목소리죠. 잉글버터 버딩크. 1936년생이세요. 만으로 지금 90살이 되신 거죠. 아직 현역이에요. 작년에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Am I That Easy To Forget? 내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인데요. 뭐 눈물 콧물 짜는 이별송은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안 만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존재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곤조곤 따지는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동굴보이스죠? 베리 화이트가 입장합니다. 4484님 신청곡인데요. 백천이 형, 저 파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배송 업무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4명인데요. 팀장이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한 명은 가까운 데만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먼 곳으로 배송 보내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유치해요. 하면서 베리 화이트의 Just the way you are를 청하셨어요. 빌리 조엘 노래죠. 아주 묵직한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 베리 화이트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씨, 오후의 활력 파트너 임백천의 백뮤직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산타나 그리고 미셸 브랜치의 The Game of Love를 청하셨죠. 살아있는 라틴 기타의 신과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은 싱어송라이터죠. 팝의 요정 미셸 브랜치. 두 사람이 세대를 초월해서 만났어요. 기타는 정말 노련하고요. 보컬은 젊고 산뜻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조합일 수 없어요. 서로 밀고 당기고 행복 조금 아픔도 조금 이것저것 다 섞인 사랑이라는 게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Am I That Easy To Forget, 베리 화이트 버전의 Just The Way You Are, 산타나 미셸 브랜치가 노래하는 The Game of Love.

카를로스 산타나의 아주 신들린 듯한 기타, 그리고 미셸 브렌치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The Game of Love 들었고요. 베리 화이트 버전의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잉글버트 험버딩크의 Am I That Easy to Forget 세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7월 11일 토요일 2부 비빔밥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련한 첫사랑 소환송이네요. 4825님 진추하하고 아비가 노래한 One Summer Night 정하셨어요. 진추하는 홍콩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죠. 당시 청순한 외모에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했고 또 작사 작곡까지 했죠.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영화죠. 사랑의 스잔나의 주제곡입니다. One Summer Night. 우리나라 영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흘렀고요. 어느 여름밤 별들이 밝게 빛나던 그 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내 심장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숙 씨가 하이글로스의 You Will Never Know 청하셨죠. 이탈리아 출신의 프로듀서 줄리아노 살레르니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팀이에요. 당시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션 연주자들하고 보컬들이 뭉쳤어요. 하이글로스, 그러니까 고광택, 윤기나는 이 팀명인데요. 아주

세련되고 매끄러운 사운드를 들려줬죠. You Will Never Know, 이 노래가 나온 지가 45년이 지났네요. 근데 지금 들어도 예스럽지 않아요. 떠난 연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넌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네가 망쳤어, 네가. 이런 원망과 허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량미 가득한 2010년대 대표 서머송입니다. 정복임 씨가 현장 간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김밥을 먹어야 한다네요.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Fields를 신청하셨네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DJ이자 프로듀서로 통했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래전 전 남친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일렉트릭 댄스 뮤직 장인이죠. 켈빈 해리스가 판을 깔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팝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해피를 노래한 페럴 윌리엄스, 뭐 말이 필요 없는 팝의 여왕이죠. 케이티 페리, 그리고 래퍼 빅신이 이 본인들 스타일대로 자기 목소리를 톡톡히 해냅니다. 여름밤의 설렘, 가벼운 끌림, 이 낭만적인 파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분 좋게 즐겨보세요. 진추와 아비, One Summer Night, 하이글로스의 You Will Never Know, 켈빈 해리스의 음악이죠. Feels, 세 곡 이어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 일요일도요.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죠. 오늘 끝곡은 영국의 전설의 밴드죠. 어쩌면 레드 제플린 노래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보컬 로버트 플랜트가 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들을 기리며 만든 노래예요. All My Love라는 노래예요. 내 모든 사랑을 너한테 보낸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레드 제플린의 All My Love 들으면서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마칩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이상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정체인데요.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금소에서 서종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예후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원주와 새마을에서 속도가 주춤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밀리고요.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7057님께서요. 며칠 전 안 쓰던 라디오를 꺼내서 먼지를 닦았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니 익숙한 은가은 씨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추억의 놀이를 다시 만난 느낌. 예전 여유롭던 그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 매일매일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사연만 봐도 그냥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역시 이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빛나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흥도 있으시거든요. 오늘도 제가 감성과 흥 모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양지은의 흥아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안 쓰던 라디오를 꺼내서 먼지를 닦으니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크, 잊고 지냈던 옛날의 추억을 다시 만난 느낌. 한 번씩 길 가다가도 갑자기 어? 이러면서 옛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그 옛날 생각 막 나고 막 그런 이상한 기분 들 때 있거든요. 그 기분 느끼신 것 같은데 아,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향수라고 하나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간질간질한 옛날 일이 막 생각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박시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몇 달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저는 365일 음악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음악 듣는 것보다 라디오를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일할 때가 많은데 라디오를 들으면 왠지 여럿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혼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 뭔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 맞죠? 그런 기분 들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옛날에 혼자 살 때 라디오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막 뭐 준비하고 나갈 때, 화장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차릴 때. 요럴 때 이제 라디오 틀어놓으면은 뭔가 시끌벅적한 것 같고 조용한 DJ분이 나오셔도 그냥 나랑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 같고 맞죠 맞죠. 0966님께서 제 취미도 라디오 듣기예요. 평일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라디오와 함께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가은님 목소리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한번 잘 해봐야죠. 우리 반제분들이 다 들어주고 계시니까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제분들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주말에도 전화가 간대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있으면 꼭 받아주셔서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주간을 맞아서요. 주말에는 뜬금없이 찾아오는 퀴즈 타임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방송 들으시다가 뭐 갑자기 얼쑤 이런 소리 들리면 응디와 함께 퀴즈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반제이 분들의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스 비드 렉스
5: 사무실에도
6: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최경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에휴 한숨이 나옵니다. 며칠 전 남편이 고주망태가 돼서 늦게 퇴근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나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더니 옷도 안 벗고 구석에서 잠이 든 거 있죠?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아휴 어느새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하고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퇴근 후에 편한 사람들과 한잔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못된 아내가 된 것 같아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 북엇국 끓여줬어요. 에휴 매일 이러고 삽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화내서 미안하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남편에게 노래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응디 저 대신 잘 전달해 주시겠어요?

남편분에게 화내고 잔소리하고 했더니 옷도 안 벗고 왜 구석에서 그렇게 또 주무세요? 마음 아프게. 그 순간 막 짜증이 나서 아다다다다 이렇게 막 해도 정말 얼마 안 가죠. 얼마 안 가서 아유 미안해가지고 대신 뭐 이렇게 북어국을 끓여주거나 맛있는 걸 해주거나 괜히 한번 뭐 이거 먹을래 이렇게 다 똑같죠 뭐. 자, 경숙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마이진의 행복은 비올수록, 그리고 현철의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그리고 현철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아하, 이 소리는요. 반지분들 얼쑤 퀴즈 풀 시간입니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여서 퀴즈 풀고 가세요.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에 관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방송을 열심히 챙겨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번 주 빛나는 초대석에 나오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기가 있어요. 1번 성리, 2번 에녹, 3번 솔지, 4번 이찬원. 자, 이번 주 뭐 빛나는 초대석 정말 화려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화려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은비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보기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은비트에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에, 혹시나 뭐 한 번씩 들으신다고 하던데 혹시 듣고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에? 아무튼 이번 주 빛나는 초대석에 나오지 않은 가수를 골라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김옥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콘서트를 듣다 보면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쏙쏙 와닿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겠지요. 누구나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 나이대에 맞는 새로운 재미가 생기니 즐겁기만 합니다. 트로트도 그렇게 저에게 찾아온 재미이자 행복입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채워갑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저와 반짝이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선물 신청할게요. 응디가 들려주시겠어요? 누구나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나이대에 맞는 새로운 재미가 생기니 인생이 즐겁기만 하다. 참 좋은 말이네요. 인생의 선배님께서 해주는 말이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같이 언젠가는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그 좀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한데 이런 말 해주시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막 궁금해지고 재밌을까 진짜 기대도 되고 마냥 두렵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 어떨까 궁금하네요. 자, 옥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띄워드려요.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신승태의 증거,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신승태의 증거,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이었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70살이 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에게 노래 선물 보내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도 부모를 참 많이

챙기며 산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 아들은 새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도 하고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말이죠. 별말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있는 날에는 그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내고 같이 가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손을 꼭 잡아주는데 어릴 적 제가 아들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들은 저에게 늘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새 아들 키우랴, 생활비 걱정하랴, 회사 일하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아들에게 노래 선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들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참 든든하고 행복하다.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아라. 엄마는 늘 네 편이고 너를 늘 응원한단다. 엄마가 들려주는 노래가 너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사연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울컥울컥 하네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죠. 서로 이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돌봐주신 거 커서 이제 갚는다잖아요. 아유, 얼마나 든든하세요. 이렇게 딸 같은 아들이 있으셔가지고 참 엄청 자상하고 섬세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병원도 다 일 빼고 와가지고 진짜 정신은 없을 텐데 일도 하랴 육아도 하랴 근데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죠? 아들 복이 있으시네요. 명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진욱의 남자는 말합니다. 나영의 아이라이에 그리고 진성의 보릿고개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방송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의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승민의 사랑 하나로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 소식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향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 정체인데요.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서안한 분기점에서 초이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고덕터널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성내까지 정체입니다. 또 그 사이 중동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속도 더디고요. 죽전휴게소부터 서울요금소까지 밀립니다.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잠실대교에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송가인의 모르나봐였어요. 자,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 어떻게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계속해서 정답 받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립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번 주 빛나는 초대석에 나오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어요. 아는 가수, 나오지 않은 가수. 보기 드립니다. 1번 성리, 2번 에녹, 3번 솔지, 4번 이찬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누르시면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나 이 문제 나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가시면 매거진 게시판에 사진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출연하신 분들의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들른 김에 빛나는 트로트 참여 코너들이 참 많아요. 둘러보시고 사연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똑 드릴 말씀 있죠. 애청자 주간 맞아서 다음 주도 빛나는 초대석 마련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우리 트롯 신동들이죠. 트롯 공주들. 김태현 양, 이수연 양과 함께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무명전설 탑3의 주인공 장한별 씨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정연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반지기 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희숙님께서요, 응디 이번 주말에는 뭐 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냐고요? 오늘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살만 찌우고 있어요. 함께 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무엇이랑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에, 치킨, 피자, 햄버거. 아유, 진짜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 9080님께서 한가로운 오후네요. 약속 없는 날도 한편으로 참 좋아요. 미뤄뒀던 숙제도 하고요. 노래는 기본으로 깔아야지요. 은비트에서 멋진 음악 들려주실 거라 믿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약속 없는 날도 집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뤄뒀던 빨래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자, 그러면 음악이 필요하시니까 노래 세 곡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손비나의 다듬이, 그리고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롯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노래방입니다. 지금부터 노래방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이 처음으로 생긴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 처음 상륙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각종 회식과 모임의 필수 코스로 등극을 하면서 90년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 방송된 KBS 뉴스에 소개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선을 보인 지 채 5년도 안 된 노래방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중요한 여가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노래방에서 쓴 돈만 해도 3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이제 노래방은 우리의 심야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방 붐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장 회식을 할 때나 가족 모임을 할 때나 친구들과 흥을 돋을 때나 뭐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노래방이 됐죠. 노래방 가면 신나게 그냥 탬버린 흔들어야 되잖아요. 2001년 KBS 뉴스에서 또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탬버린 세게 치면 손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노래방을 사랑하는 한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이 부러져도 놀긴 놀아야 합니다. 우린 젊으니까요. 하고 말이죠. 그치요. 우린 여전히 젊고 흥이 많고 그 흥을 분출해야 하니까.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을 신나게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의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흥 많은 반지분들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노래방 애창곡으로 손꼽히는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지금 함께 즐겨보시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박현빈의 샤방샤방, 그리고 장윤정의 짠짜라.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박현빈의 샤방샤방, 장윤정의 짠짜라 듣고 왔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아, 반짝이 백용기님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초대 가수가 한 분 짠 하고 등장을 했죠. 성은 문이요, 이름은 희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무대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악수를 했죠. 연예인, 그것도 인형같이 생긴 문희옥 가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다니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만 가면 문희옥의 평양선을 부릅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 은근 신나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입니다. 노래방 필수곡으로 신청합니다. 응디 틀어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그 가수분들이 내려가서 악수를 하면은 그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노래방 가서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행사 가면 내려가서 악수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반짝이 5844님께서 강은씨 노래방 애창곡이요? 제가 노래방 갈 때마다 이 노래를 아니 부를 수 없죠. 바로 서지호의 돌리도입니다. 이 노래 전주만 들어도 그냥 흥이 쫙 오릅니다. 어, 맞아요. 돌리도 든들라따따. 완전 그냥 뭐 돌리라고 그냥 나온 노래죠. 골반도 돌리고 머리도 돌리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반짝이 7210님께서는 응디 즐거운 주말입니다. 근데 빛나는 트로트에서 노래방 애창곡 얘기를 하네요. 저요, 저요. 저도 할 얘기 있어요. 저는 박현호님의 웃자가 애창곡이거든요. 근데 왜 이 노래는 없나요? 저도 노래방에서 박현호님이 웃자 부르고 싶거든요. 응디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아, 노래방에 웃자가 없어요? 이것도 노래방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야겠네요. 옛날에 제 노래 노래방에 등록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노래방 사장님한테 전화한 적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등록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무슨 추천인이 400명이 넘어야 된다 했나? 그래가지고 저희 팬분들한테 부탁해서 추천인 400명이 넘겼어요. 근데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전화를 했죠. 노래방 사장님 어떻게

건가요? 제 노래 등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끊임없이 두드린 결과 노래방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도 반주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 노래 등록해주세요 하고 막 하면은 빨리 등록이 될 거예요. 기다려봅시다. 자,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각자의 노래방 애창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차례대로 감상 한번 해볼게요. 문희옥의 평행선, 서지호의 돌리도, 박현우의 웃자 들려드리면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희옥의 평행선, 서지효의 돌리도, 박현호의 웃자 듣고 왔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사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편지입니다. 게시판 공지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영선님께서 참 오랜만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응디 목소리는 여전히 예쁘네요.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바쁘셨어요? 이렇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잘 오셨어요. 들으시다가 02로 전화 오면은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들었다고 응답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리고 나태주의 인생 열차.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이번 주 빛나는 초대석에 나오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바로 4번 이찬원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난 뒤에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정미애의 님 찾아왔어요 띄워드리면서 서울, 인천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제이분들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잘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곳곳에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창녕 부근에는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이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 이후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입니다. 서안한 분기점에서 초이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고덕터널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두 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안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3번 나들목부터 여파받고요. 이후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정체, 또 판교 방향은 수락산에서 사패산터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꺼내게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잘 될 거야. 상대를 응원하기 위해 건넨 이 말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조언을 들은 쪽보다 해준 쪽의 성장의 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뇌에서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대요. 실험에 참가한 1,000명의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스스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겁나서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을 했대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마음에 먼저 닿는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는 사람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뇌도 다 듣고 있다고 해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냥 한번 다시 해보자. 등등의 이런 말을 상대에게 꺼낼 때 더 큰 힘과 응원을 받는 게 나 자신이래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써주시는데요. 그 예쁜 마음들이 우리 모두를 더 좋게 좋게 하고 있지 않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학 공식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 외워져요. 근데 입장이 반대가 돼서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꺼내서 가르쳐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각인이 돼서 그런가 더 암기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이런 거하고 좀 같은 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을 또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몇 년도 몇째 주 로 떠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오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1920님이 보내셨습니다. 콩디는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어요? 아니면 고기 다 먹고 밥까지 볶아 먹어요? 저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 파예요. 애들 데리고 고깃집 왔는데 소식 좌 남편이 고기 먹었으면 됐지 무슨 밥을 볶아. 밥을 볶아 먹냐고 난리 난리 난리입니다. 결혼 15년 차인데 15년째. 허, 진짜요? 남편분께서도 어우, 고집이 있으신 듯하오. 15년째 매번 이래요. 한국 사람은 이게 국룰이라고 이 양반아 하시면서 19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기만 먹어요. 근데 보통 제 주위의 지인분들은 고기도 먹고 밥까지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경임님, 라라랜드에 드디어 참여를 해봅니다. 듣기만 1년 하다가 용기 내서 인사를 해봅니다. 로그인 해뒀으니까 앞으로도 종종 글 남길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박순섭님이 주셨어요. 주문진에 여행 오셨대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잠깐 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따 횟집 가서 푸짐하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 맛있겠다. 애들이랑 재미나게 놀다 갈게요. 콩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 신선한 해산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이니님은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그리하여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듣고 와서요. 보내주신 사연들 속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김웅구님, 콩디는 휴양림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경북 청옥산입니다. 저 숲에서 캠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바람 소리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캠핑합니다. 여름에는 숨만 안 피서치가 없습니다. 해도 막아주고 시원하고 좋겠어요. 이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잠들면 힐링되고 그리고 피톤치드도 마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김웅구님 보내주셨어요. 6980님 콩디 기억하시나요? 작년 겨울 칼바람 씽씽 불던 날 소개팅 사연 보낸 사람이에요. 잘 되면 좋은 소식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잘 됐어요? 저희 사귄 지 200일이 되었답니다. 잘 됐어. 축하해주세요. 콩디 언니 덕분에 행운이 온 듯합니다. 히히히. 진짜로? 69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소개팅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200일 되셨대요.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덕분이 아니라 우리 6980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가 보네. 아무튼 두 분의 사랑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앉아계신 자리가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진님, 뽀니 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 옷가게 하는 엄마를 응원해달라는 사연으로 라방에 참여했던 하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생후 20일이던 아가가 어느새 100일만큼 컸습니다. 야, 마침 뽀니 언니가 만든 팔찌도 도착해서 100일 기념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하시면서 하진님 보내주셨어요. 팔찌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애기 또 자랐어. 너무 예쁘겠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이주영님, 가족들과 연천으로 휴가 갑니다. 콩디. 우리 집 식구들은 놀러 갈 때 고기와 만두, 떡볶이를 꼭 사간답니다. 맛있는 거 다 가지고 가시네. 아이스박스에 먹을 걸 담았더니 무겁습니다. 독채 펜션은 처음이라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이주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모두들 기분 좋은 힐링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7711님이 신청하신 곡 컨트리 꼬꼬의 오가니 준비되어 있고요. 신은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베이비복스의 겟업 이어집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요, 이분입니다. 김은화님. 만나면 늘 남편 흉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 이 상황이 다 너 때문이야 하는 원망처럼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의 소개팅 주선을 제가 했거든요. 참고로 친구가 먼저 제 남사친이던 그를 소개해달라 했었답니다. 아무튼 긴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해놓고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거의 생중계를 한답니다. 무조건 친구 편을 들어줘야 대화가 끝나서 늘 맞장구를 치는데 제가 자기 신랑에 대해 험담하는 건 듣기 싫은지 꼭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사람은 착해. 우리 신랑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줄까 고민하며 전화를 끊는 친구를 떠올리며 청플리의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솔리드의 천생연분, 태양의 눈코입.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은하님이었습니다. 사연 끝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친구야, 내가 아는 부부 중에 너희 커플이 제일 잘 맞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잘 살면 안 되겠니? 응? 하시면서 덧붙여주셨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솔리드의 천생연분, 태양의 눈, 코, 입,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은하님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좋을 때는 둘이 좋은 거고, 싸움 나면 내 탓이고, 이런 거잖아요. 좀 억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분이 다음번부터는 싸울 때는 내 탓이고, 싸울 때는 네 탓이고, 똑같이 화해하면 네 덕이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김은하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효영님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운동이 정말 정말 싫어요. 움직이고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제가 요즘 저녁마다 걷기 운동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여름

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운동이란 걸 하는 중입니다. 그 며칠 걸었다고 몸이 좀 가벼운데? 하는 제가 웃기긴 해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특히 아내가 가장 좋아하네요. 운동을 시작한 뒤로 제 성격도 어딘가 둥글둥글 해졌대요. 저는 청풀리에 땀 흘리며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이재영의 대단한 너, 태사자의 도, 터보의 트위스트킹,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한바탕 걸어볼게요. 콩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김효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살려고 살고 싶어서 운동이라는 걸 하시게 됐대요. 아, 이재영의 대단한 너, 퇴사자의 도, 터보의 트위스트킹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운동의 맛을 아셨습니다. 벌써 운동 맛있죠. 뭐 몸이 가볍다, 얼굴이 밝아졌다, 오 멋있어졌다, 그리고 성격이 어딘가 모르게 둥글둥글해졌다,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을 끊을 수가 없죠.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김효영님 이거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플리에 소개된 김은아님, 김효영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370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시크릿의 매직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동명휴게소 부근이 사고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 일대가 혼잡하고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정로터널에 사고 발생했는데요.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반드시 감속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행선 차량들도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정체, 둔대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종과 덕소 산패에서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지나 용담터널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불암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고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긴 구간 흐름 답답합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짐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은 Singing in the Rain 들어봤습니다. 진 켈리의 이 한국에서 이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2년에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 중에 하나로 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장면을 뽑으라면 역시나 진 켈리가 우산을 들고 빗속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이겠죠. 영화의 대표곡인

이 Singing in the Rain은 지금도 많은 영화와 광고, 공연에서 오마주 될 정도로 아주 아주 유명합니다. 아, 수트를 아주 멋지게 입고요. 까만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장면을 찍고 실제로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고 하죠. 영화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노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Singing in the Rain 이 곡이 딱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이제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4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토요일엔 이본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터트본.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의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터트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4년 7월이 되겠습니다. 94년도 7월에 둘째 주 차트가 되겠습니다. 안선희님,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저의 중고딩 시절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저는 지금 시험 끝난 중3 아들이 친구들과 집에서 논 데서 수박 깍둑 썰기 하는 중입니다. 덥네요. 더워. 우리 안선희님 보내주셨어. 지금은 수박 깍둑 썰기 하고 계셔. 그리고 1920님, 토요일마다 남편이랑 헬스장 가요 콩디. 오, 보기 좋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남편이 자기 대학 시절 노래가 나온다고 좋아라 하네요. 대학 때 인기 많았다고 어필? 하는 게 너무 웃겨요. 크크크 하시면서 1920님 보내주셨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입니다. 1위 곡 주인공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1위 곡의 주인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이름의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름으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김종서? 이승철? 박완규? 고 김재기? 정동화 등이 있습니다. 이 팀의 역대 보컬리스트예요. 올해가 이

팀의 데뷔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한 방에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본 오늘도 12곡부터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너한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 10위.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 해내게 될 거야.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이번 주 9위. 어린 시절 나의 작은 친구였던 엘리에게 띄우는 그리운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번 주 8위.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9위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에

929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그때까지 응원가 같은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후렴구가 굉장히 시원하게 뻗어서 부르기 좋고 남자분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헤어지기 직전에 꼭 선곡해서 부르는 그런 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고 8위는요.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였습니다. 많은 뜻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날아라 병아리 성장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별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 듣고 왔습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갈까요? 라라라리라라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네가 좀 별로였다. 근데 볼수록 자꾸 네가 더 좋아져. 나 아무래도 너한테 푹 빠졌나 봐.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이번 주 7위.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나 진짜 큰 맘 먹고 가진 돈 싹 다 털었다. 이거 네 선물이야. 받아. 룰라의 100일째 만남 이번 주 6위. 나는 평생 동안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아하하하.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대도 나는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이번 주 5위. 94년 7월 둘째 주 차트 7위 곡, 6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번 뮤직 고!

핫토브 오늘은요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열어보고 있고요. 7위 곡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6위는 룰라의 100일째 만남, 이렇게 두 곡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토토본 시간에는요 퀴즈도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의 퀴즈 중간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1위 곡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 1위 곡의 주인공 두 글자 이름의 밴드입니다. 김종서. 왜 이런 분들이 생각날까요? 김종서, 이승철, 박완규, 정동화, 고 김재기 등등등 이 내로라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이 팀의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이 팀의 데뷔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위 곡 이어서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마음이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걷고 싶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하고도 싶대요. 프리지아 꽃향기를 안겨줄 연인을 올해 꼭 만날 수 있을까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번 주 4위. 그녀가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가버렸대요.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이번 주 3위.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토요일 토요일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오늘은요 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여행 중입니다. 4위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3위는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였습니다. 한 여자는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싶고 또 다른 한 남자는 그 사랑 때문에 아파서 울고, 아주 극과 극인 노래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부터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우연히 길을 걷다가 옛사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난 아직 혼자인데 그녀에겐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나 봐요. 야, 행복하냐? 그러면 됐다. 투투의 1과 2분의 1, 이번 주 2위. 너에게 난 이제 잊고 싶은 아픔일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까? 부활의 사랑할수록 이번 주 1위.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번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 오늘 94년도 7월 둘째 주 차트 토토보온에서 만나봤습니다. 2위는 투투의 1과 2분의 1, 1위 곡은 부활의 사랑할 수록이었어요. 이 부활의 3대 보컬리스트 고 김재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곡이었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끝곡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황전 2터널 부근에 승용차 사고 나서 일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천번기점 부근에도 사고 나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저녁 시간이라 고속도로 상행선 차량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고 안성 휴게소에서 6km 답답하고요. 이후 죽전 휴게소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한 흐름에 길게 답답합니다. 또 수도권지 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쪽 불암산에서 사패산 터널 지나기 어렵고 노우제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동묘의 완구거리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하죠. 심지어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다 큰 어른들이 간대요. 뭐 하러? 이 손으로 조물거리면서 놀 수 있는 말랑이를 사러. 아, 대체 그 작은 장난감이 왜 이렇게까지 유행일까 싶었는데요. 말캉말캉 쫀득쫀득한 촉감이 이 재미는 물론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주무르고 누르다 보면 우리 뇌가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거래요. 쉼과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장난감을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다들 좀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의 이노진 왔습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라디오. 지금 여러분 그 혹시 오프닝 그 말랑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번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생방송 끝나고 찾아오신 분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말랑말랑한 거 그거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말랑이도 있고 예전에 그 최근 아이들이 또 쓰는 슬라임 비슷한 그 종류가 같은데 그 안에 조금 다양한 플라스틱 자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넣어져가지고 이 만지는 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시켜서 나온 제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미가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흥미를 대단하다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또 그 양초를 녹여서 만든 왁부볼이라고 그것도 유행한대요. 왁부 그러니까 양초를 그 약간 얼려가지고 그를 손으로 빠각 이렇게 뽀개는 그거를 그런 촉감을 또 찾아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게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회용이래요. 한번 이렇게 깨지면 다시는 쓸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소비 능력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일회용 장난감을 또 찾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두 손엔 말랑이를 또 이 두 귀로는 스윗 드라이브를 찾아 듣는 이 시간. 네. 만족시켜드릴게요. 예, 말캉말캉 쫀득쫀득한 그런 음악들로 오늘도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편안한 주말밤 함께 하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저는 인호진이고요.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강바람님, 저녁으로 두부조림을 했는데요. 시판 소스로 했더니 너무 매워서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네요. 기껏 했는데 아, 다른 반찬을 또 만들어야 해요. 덥다 더워. 아, 그렇군요. 아, 마트에 가보면 그렇게 소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진짜 각종 소스. 그중에 또 잘 골라야 하는데 우리 바람님처럼 잘못 고르면 이렇게 입맛에도 안 맞고 또 생각보다 너무 맵고 하니까 아이들이 좀 적응을 못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어떤 반찬 또 만들고 계실까. 그리고 김미정님은 아이들 시험이 끝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맥주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곁들여서 데이트도 했답니다.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효녀 노릇 좀 해야겠어요. 인순이의 엄마 신청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내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뭐 어디 한 시간이라도 뭐 산책을 다녀올 수도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랬는데도 그 귀한 여유 어머니와 함께 나누셨다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신청하신 노래 바로 띄워드리죠. 인순이의 엄마 들려드리고 지 고릴라의 영원토록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김미정님께서 청해주신 인순이의 엄마 그리고 지고릴라의 영원토록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에요. 4942님은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먹을까 말까? 과거의 나를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5분 뒤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케이크가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 케이크를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케이크는 죄가 없잖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는데 보통이 아니라 사구사이님께서는 냉장고에 뭐뭐가 있는지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미. 딱 스케줄 다 짜여 있는데. 그게 다 이거는 내일까지 먹어야 되고 3일 지나기 전에 저 케이크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짜여져 있을 텐데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고요? 저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 일단 맛있게 드시고요. 다이어트는 미루세요. 저는 항상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 해드리거든요. 편하게 먹는 행복 마음껏 누리시고 지금 또 케이크 드셨다고 좀 참고 계시겠지. 내일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방송 끝나면 아 출출한데 하면서 또 냉장고 열어보는 거죠. 그리고 김다우님은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와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인디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아 예. 일단 그 복싱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복싱이 그냥 팔로만 그 잽 펀치 날리고 이 상반신만 운동이 되는 스포츠인지 알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보통이 하체부터 단련시켜가지고 이게 스텝 밟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수천 번을 하고 막 줄넘기도 해야 되고 전신 운동으로서 이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복싱 학원 많이 이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예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예 저는 그냥 제가 이틀 전에 아 너무 몸이 축축 처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20개를 또 다시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골반이랑 근육통에 그냥 걸을 수가 없어. 아이고 운동 부족이에요. 조금 좀 운동 체력 좀 만들어 놓고 예 복싱이든 뭐든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안 되겠습니다 몸이. 자 노래 두 곡 준비했고요. 어우 제 목소리가 나오겠는데요. 자 이노진이 피처링한 Like June의 Run Together 같이 달리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Crying Nut의 밤이 깊었네.

0: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에이오티, help me out on this joint right here.
2: One more time?
1: Mm-hmm. Hey, 절대 빠질 수 없는 곡이죠. Baby T, Bobby Kim, Jack, Ha, 슬픈 노래. Check it out one time. 내가 먼저 할게.

바비킴의 It's Alright, It's All Good 들려드렸어요.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7367님께서는 여행 가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남편이랑 몇 달 만에 가게 두 개를 다 쉬고 남이섬 가요. 운전하는 남편이 좀 고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설레요. 그러시군요.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이섬 가는 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다녀오기가 딱 좋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거기 남이섬 가면은 볼 것도 많고 그 예쁜 꽃들도 많고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해요. 일단 남이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집라인이라고 하죠. 케이블에 매달려서 쑥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타보시면 진짜 개방감 끝내주고요. 엄청 재밌어요. 이미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6185님 가족들이랑 주문진으로 여행을 왔어요. 숙소에 잠깐 쉬러 들렀는데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이 세 남자가 다 잡니다. 저녁에 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일어나라 새 남자야. 보통 저 진짜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렇고, 아, 남성분들은 이렇게 어느 지역에를 딱 가면 좀 목표를 달성했다는 마음에 좀 잠이 이렇게 쏟아지나 봐요. 운전을 해서 그랬을까? 어쨌든 이렇게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으면 이게 아버지들의 그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안 그래. 그냥 부지런하시고 항상 뭐 다음을 준비하시고 계획 짜고 막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6185님 집안도 아이고 진짜 보통의 행복 아주 예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회 먹으러 이제 가셔야겠는데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이수영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쿨의 벌써 이렇게.

에요.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0: 오진입니다.
1: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끝나가는데요. 아, 귀여운 사연. 아, 607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인디. 예전에 인사드렸던 쌍둥이 아빠입니다. 근데 쌍둥이 중 첫째 딸이요. 생애 첫 뒤집기에 성공했어요. 와, 감격. 조만간 우리 둘째도 뒤집기 성공하길 응원해주세요. 하하하 하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 뒤집기 했어요. 목을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고, 쌍둥이인데 참 희한하죠. 그 불과 몇 분 차이로 아, 같이 태어났을 텐데 또 첫째라고 먼저 뒤집었네. 희한하다. 그럼 둘째도 오늘 내일 뒤집겠는데요. 그죠? 몇 분 차이로 또 뒤집는 거 아니야? 언니가 뒤집었다고 질세라. 우리 둘째도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자, 우리는 1부 마지막 곡 듣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입니다. 순간을 믿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 정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데요. 1시간 전에 비해서 교통량 부쩍 줄어든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석수부터 광명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과 서서울 요금소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조남분기점에 있는 고장난 차 옆합니다.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개항에서 송내까지 속도 내려가고 반대 일산 쪽 판교와 소래터널에서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통나들목 2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백지영의 사랑 안해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신청곡 우대 시간, 신청곡 하이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혼자 들어도 좋지만 같이 들으면 더 좋은 그 노래. 신청곡 하이웨이. 혼자 들어도 좋지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같이 듣는 노래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 신청곡이라면 딱 짜릿해지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하진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워서 아직까지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다잉. 경고야 경고. 타샤니의 경고 신청할게요. 어우, 감정이 격해지셨어. 옐로우 카드만 주세요. 레드 카드까지 가려면 예, 안 됩니다. 퇴장 당하기 전에 남편이 빨리 싹싹 비셨으면 좋겠는데요. 5707님, 남편이랑 영화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즐거운 주말. 인디가 신청곡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 들려주세요. 어떤 영화 보셨어요? 아유, 재밌었겠는데요. 집에 갈 때도 이렇게 들을 게 있고 내 친구가 있어서 내가 신청한 노래가 싹 나올 겁니다. 0568님, 집에 저 혼자 있어요. 곰 같은 남편, 토끼 같은 딸랑구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요, 혼자 있는 이 시간, 하, 참 뭘 안 해도 웃음이 납니다. 컨트리 꼬꼬의 오 해피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아유 사랑하죠. 가족 없으면 안 되죠. 정말 죽고 못 살죠.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좋죠. 자, 신청하신 노래들 쭉쭉 나갑니다.

타샤니의 경고,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들려드렸습니다. 박지영님,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집밥을 차려주셔서요. 맛있게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김범수의 집밥 들려주세요. 아, 그토록 먹고 싶었던, 진짜 우리 엄마의 손맛 최고죠. 정말 너무 좋은 시간. 아, 그렇게 바깥에서 생활하고 독립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 집밥 그

키워주는 건데 못 먹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6735님, 이 노래만 들으면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땐 저도 참 젊고 풋풋했는데 소울스타의 비오는 거리 듣고 싶어요. 아하, 소울스타 노래. 와, 저도 이 팀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그죠? 저희도 데뷔 전때로 생각납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박희정님, 마당에 모깃불 피우고 평상에 앉아서 옥수수 감자 먹던 그 시절 여름이었다. 너무 그리워요.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신청합니다. 와, 희정님 사연 역시 옛생각에 젖게 하는데요. 그래, 외갓댁에서 그 평상에서 모깃불에 감자에 고구마에 그리고 해안 지역이라서 막 조개도 막 이렇게 외할머니께서 발라주시고 이랬던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참 여름이었다. 김범수의 집밥, 소울스타의 비오는 거리,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김범수의 집밥, 소울스타의 비오는 거리, 산유아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여기에 7561님이 신청하신 데이식스의 예뻤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6346님, 보안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말 아침 출근을 했네요. 휴게실에 라디오가 항상 틀어져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라 미화팀장 김기선, 최동호, 유선진, 윤태헌, 최혜숙씨가 함께 모여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최혜숙씨의 신청곡이에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꼭꼭 부탁합니다. 같이 듣는 우리 동료들 성함까지 한자 한자 빼곡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진짜 서로서로 도와서 잘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마음에 쓰는 편지 바로 들려드릴 겁니다. 7382님, 오랜만에 남편이랑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연애 시절에 남편이 불러줬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요. 낭만과 사랑이 넘치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뭐 지금도 행복해요. 아, 행복 그 자체죠. 남편이 한여름밤의 꿈 불러주셨어요. 와, 음악 굉장히 듣는 그 조예가 깊으시고요,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0391님, 엄마랑 둘이 여행을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디 라디오를 소개하는 중인데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면 인디한테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네요. 정수라의 난 너에게, 우리 김여사님을 위해 부탁해요. 아이고, 김여사님, 소개받은 라디오 DJ 이노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렇게 따님이랑 같이 즐거운 여행 이 와중에도 저희 방송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톡톡 두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노래 바로 들려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정수라의 난 너에게.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 했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부활의 생각이 나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정체 구간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이번 주 망상과 삼척 등 강원 남부의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평소보다 영동고속도로가 더 붐볐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근교를 오가는 차들도 많아서 경계권 정체가 집중됐고요. 오늘 덕평에서 이천 사이 특히 답답했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김포 부근에 있는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2, 3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호법 분기점 진출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는데요. 2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통도 사이는 장애물 처리하면서 2, 3차로 주의하셔야겠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성격대로 또 처한 상황대로 서서히 변하기도 합니다. 자연도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우리 얼굴 역시 삶의 계절을 지나며 저마다의 풍경을 품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한 사람의 얼굴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기쁨과 슬픔, 오늘의 형편, 내일을 향한 기대까지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무늬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풍경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그려줄 수 없는 세상 단 하나뿐인 화폭. 이 시간엔 거기에 따뜻한 색 하나를 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이해로 Midnight Blu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1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평생에 걸쳐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밑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과 사건, 감정이 칠해지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덧그려 나가는 그림인 거죠. 이 시간만큼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그 풍경을 덧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김정희 씨가 신청하신 토토 아프리카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31님, 유치원 때도 왕갈비집에서 혼자 갈비 5대를 먹어서 사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대학생 딸이 다이어트한다고 제가 먹는 양의 반도 안 먹어요. 예, 저도 입맛이 없어지네요. 그래도 오늘 저녁은 삼겹살 4팩밖에 못 먹고 라면도 하나만. 예, 후식이나 고민해야겠습니다. 55kg도 안 넘으니 계속 먹어도 좋은데요. 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331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삼겹살 4팩이요? 4팩이나 드셨다고요? 두 분이서? 와, 진짜 먹성이 좋으신가 보다. 예, 따님도 그렇고. 예, 아니, 그런데도, 아니, 55kg, 뭐, 체중만 적어주시고, 이게, 키가 몇인지 지금 제가 잘 모르니 이게 가늠을 못 하겠는데, 마른 것 같아요. 예, 그쵸? 얘기해 주신 걸 보니, 먹어도 먹어도 마른 것 같은데, 야, 따님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함께 뭔가 먹는 재미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다고 뭘 안 먹기 시작하면, 같이 먹는 사람도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진짜 무슨 맛으로 먹냐고. 예, 네,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메이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먹는 메이트. 그거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도 쌓이는 건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죠. 근데, 삼겹살 4팩에다가 라면 뭐 하나긴 하지만, 잠깐만, 삼겹살 4팩을 두 분이서 드셨겠죠? 예, 몇 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드셔도 좀 잘 안 찌시는 분들이신가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요? 예, 아니 뭐 본인이 결정한 건데 굳이 뭐 억지로 또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기준이에요. 예, 말랐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살이 쪘다는 것도 그렇고 본인 기준이더라고요. 예. 남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그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오, 딱 좋은데 아니 더 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5782님, 국세청 6개월 기간제 근로자 뽑는데 떨어졌어요. 서류는 합격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5명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선 나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분들도 많았는데 씁쓸합니다. 참 이게 면접도 진짜 케바케예요. 진짜 이상하죠. 그냥 내 직감에는 잘한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정말 못 본 것 같은데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달변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같고, 아마 면접이라는 게 이게 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딱, 면접 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면접관들이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 예. 뭐, 아우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했을 때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톤이나 뭐 이런 말하는 스킬 이런 것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면접관들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달변,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 그런 거를 봤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다음번 기회를,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드림팝에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다음번 기운은 좋으실 거예요.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Fine Young Cannibals, She Drives Me Crazy, 그리고 In Excess, Need You Tonight.

know you're one of my kind. 파인 영 캐나벌스 She Drives Me Crazy 김원관 씨가 신청하셨고요. 인엑시스 Need You Tonight 이어서 들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467님, 저는 얼마 전에 좋아하는 트롯 가수 콘서트를 혼자 타지로 다녀왔는데 제 생애 첫 콘서트였어요.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도전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 부산에 또 나홀로 콘서트 갈 생각하니 집안일도 어찌나 즐거운지 시간 얼른 가라 빌고 있답니다. 늦바람이 찾아왔네. 콘서트 늦바람. 예. 진짜 저 주변에도 그 이제 제 또래나 좀 약간 어린 그 이제 뭐 후배들 예 그 있는데 막 그 저 아이돌 콘서트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아이돌에 완전 빠져가지고 다니는데 막 굿즈도 사고 예 뭐. 아니 그래서 진짜 3467님 같이 정말 그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즐겁고 집안일하는 것도 너무 즐겁대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게 이제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야 부디 그 열정이 좀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몸은 좀 고대도 가서 예, 그 가수 보고 아이돌 보고 이렇게 갔다 오면 막 힘이 솟는데요. 일주일을 살아갈 아 일주일이 뭐야 그 다음 콘서트까지 살아갈 힘이 이렇게 샘솟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좀 약간 저한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게 흠뻑 뭔가 빠질 수 있는 예, 뭔가가 있다라는 게 젊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 열정이라는 게 나이와는 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너무 피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저기, 소리도 지르시고, 땐창도 하셔야 되고, 응원도 하셔야 되니까, 체력 분배 잘 하세요, 예. 백희정 씨, 20대 때 좋아했던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 듣고 싶습니다.

0236님이 신청하신 비틀스 Don't Let Me Down 들었습니다. 기분이 엉망이었는데 우연히 본 풍경이 너무 고와서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도 복잡하고 막 기분도 안 좋고 뭔가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나아질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럼에도 가서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좀 기분이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는데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352님, 아까 영양제를 못 챙겨 먹어서 지금 한 번에 몰아서 먹는데요. 제가 먹는 게 6가지나 되네요. 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오메가3, 마그네슘, 칼슘. 예. 영양제만 먹어도 배부른 나이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보통이네요. 예. 제가 아는 분은 뭐 12가지를 먹는 분도 계시니까 하루에 12알도 아니에요. 예, 어떤 거는 뭐 2알씩 먹어야 되니까 20알이 넘는 것도 있어요. 예. 저는 영양제 안 먹습니다. 예, 저는 한때 뭐 영양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뭐 이렇게 좀 늦게 약속이 있거나, 예, 무리가 좀 된다라고 싶으면 일단 피로회복제를 먼저 먹고 가요. 예, 그러면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냥 기분상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요거 저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도 궁합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혹시 약국 가시면 제가 이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예, 드실 거면. 0702님, 오늘따라 논산에 간 둘째가 더 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엄마랑 같이 카페 다니고 운동 다녀주던 상위 1% 아들이 어딨냐고 자화자찬하던 아들, 7월 21일 퇴소식 날까지 보고 싶은 걸 참아야 하네요. 에, 아이고, 이게 또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던, 예, 그런 아들이 또 갑자기 이렇게 쑥, 예, 군대를 가버리거나 어디를 가버리면 진짜 어우 허전하실 것 같아요.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돈 맥클린의 빈센트 신청을 하셨고요. 리차드 막스, Now and Forever.

0702님이 신청하신 돈 맥클린, 빈센트, 그리고 리차드 막스, Now and Forever 였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858님, 친한 동생이 어제 뇌출혈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안 되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동생이랑 조만간 웃으며 식사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주말인데 우울 못 드네요. 아유, 동생분이시면은 친한 동생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유, 야, 그 가족분들도 너무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이게 나이가 요즘은 없더라고요. 뇌출혈이라는 것도. 예. 건강관리, 식단관리,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도, 예, 갑자기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 빨리, 예,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7645님, 딸아이 학원 픽업하느라 차 안에서 들어요. 음악 너무 좋아요. 귀찮은 운전시간이 편안해져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상미 씨가 신청하신 빠뜨리 차가스 몽메카모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1부 끝곡으로 밀바의 리멘시타 듣고요. 저는 2부 드림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있습니다. 내일도 온열 질환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그 외 구간은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요. 고속도로도 정체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 정체 모두 풀렸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교통 흐름은 좋지만 천안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220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은 이 저녁, 예, 선선한 바람이 정말 좋네요. 더불어 음악과 함께하니 기쁨 두 배.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밥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오스카와 그래미까지 싹 쓸어버린 메가 히트작 K-POP 데몬헌터스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작품이죠. 별별 최다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리 문화의 영토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보드를 씹어먹는 K-POP 걸그룹 헌트릭스. 이들의 본업은 사실 악마를 사냥하는 퇴마사 데몬 헌터인데요. 호시탐탐 인간들의 영혼을 노리던 마왕이 악령 보이밴드 사자 보이스를 데뷔시키면서 두 그룹의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동안 저희 사연창에도 이 영화 주제곡 신청하시는 분들 쏟아졌는데요. 오늘 원없이 다 들려드릴게요. 먼저 트와이스가 부른 OST 음반 수록곡부터 듣죠. Take Down.

객석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열기가 서울의 밤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은 보랏빛 파도가 되어 넘실거리고 온몸을 울리는 베이스 비트가 묵직하게 진동하죠. 그리고 마침내 무대를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며 세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함성이 공연장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K-POP 걸그룹 헌트릭스. 완벽한 노래와 군무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날 때부터 아이돌, 무대가 체질인 듯 스타성으로 똘똘 뭉친 세 사람이지만 그들의 진짜 무대는 조명이 꺼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헌트릭스의 정체는 대를 이어 악마를 사냥해온 데몬 헌터. 쉽게 말해 퇴마사 정도가 되겠네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악마들을 인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거대한 결계. 헌트릭스의 노래가 더 많이, 더 넓게 퍼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악마들이 아니죠. 헌트릭스의 독주를 막고 인간들의 영혼을 통째로 훔치기 위해 마왕은 아주 발칙한 판을 짭니다. 인간들을 홀리려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세워야겠죠. 그렇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완벽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등장합니다.

사자 보이스는 환한 미소 뒤에 잔인한 저주를 감춘 채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역시 마왕에게 조금씩 흡수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헌트릭스의 리더 루미의 심지에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슈퍼스타, 동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리더, 그 완벽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악마인 아버지와 퇴마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금기의 존재, 피의 절반이 그녀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새겼죠.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팀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믿어줄까? 불안과 두려움이 루미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설상가상, 사자보이스의 세력이 커지면서 희미하게 드러났던 악귀의 표식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죠. 이젠 목 아래까지 번진 악마의 흔적, 그것은 억누르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그녀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결계는 무너졌습니다. 자자보이스의 노래소리에 홀린 인간들은 넋을 잃은 채 마왕의 불길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직전, 마침내 세상의 운명을 건 마지막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루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동료들의 얼굴과 팬들의 함성을 마음 깊이 새겨넣죠. 그리고 새로운 혼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녀를 서서히 집어삼키던 악마의 피가 황금빛 조명과 섞이고 루미를 평생 괴롭혀온 불안이 세상에 없던 강력한 힘으로 거듭납니다. 어쩌면 그녀가 넘어야 했던 진짜 적은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내면에 감춰두었던 어두운 절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미와 미라, 조이, 헌트릭스의 목소리에 맞춰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마음이 하나의 노래가 되는 순간, 그 어떤 악마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0: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25년작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는데요. 먼저 사자보이스의 데뷔곡 소다팝 들었고요. 이어진 곡은 사자보이스가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곡 Your Idol. 마지막으로는 헌트릭스의 대표곡 골든 들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5659님이 신청하셨고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넌 키팅, 예, When You Say Nothing at All. 326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드림 시어터의 노팅힐 신청 드려요. 기자회견장에서 영원히 영국에 머무를 생각이냐는 질문에 줄리아 로버츠가 미소 지으며 indefinitely 라고 답하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네요. 예. indefinitely는 잠깐만 definitely가 분명히 아니에요? 예. 자, 메인 테마곡인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기 3261님이 그 저희 드림팝 쭉 들으셨으면은 토요일 순서도 혹시 쭉 예, 들어오셨으면은 저희가 노팅힐을 했어요. 이미 2024년 가을에 이미 나갔습니다. 예.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또 뻔해지고 다른 예, 뭐 다른 곡들을 넣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노팅을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곡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대표곡들을 저희가 예, 혹시 저기 예, 뭐 듣고 싶으신 다른 예, 영화 OST가 있으시다면 예, 그 영화를 또 추천해 주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드림시어터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도 예, 혹시 만나고 싶은 다른 영화가 있다면 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01님, 아침 저녁에 혼자 적막한 게 싫어서 라디오 주문했어요. 아직 어색한데 틀어놓으려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들으며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위로받습니다. 그래요. 예. 음악을 이제 들으시려고 라디오를 틀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뭐 배경으로 예, 틀어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끔씩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 예, 그거를 이제 뭐 제가 주의 깊게 듣는 건 아닌데 언뜻언뜻 들리는 예,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 상황에서는 예,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의 어떤 깊이나 힘듦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또 나의 상황도 이렇게 대입해보는 거 그게 라디오의 정말 매력이고 예, 또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지점이겠죠. 잘하셨어요. 드림팝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500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145님, 제가 머라이어 캐리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도 열심히 예, 들었거든요. 예전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머라이어 캐리

웨스트라이프의 Against All Odds 신청합니다. 예. 아, 저는 친구가 고3 때 그 예. 선물해 준 그 테이프 예, 그게 아직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 자, 머라이 캐리 웨스트라이프 Against All Odds 그리고 엘튼 존 블루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어서 듣죠.

5145님이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 웨스트라이프 Against All Odds 그리고 엘튼 존 블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들었습니다. 1492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피아노를 버렸는데요. 한 달 지나가는 중인데 자꾸 피아노가 보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악기는 예, 많이 정말 진짜 많이 이렇게 치신 분들 예, 켜셨던 분들 연주하셨던 분들은 절대 이거 함부로 못 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피아노는 정말 일단 예, 부피도 있고 크기도 있고 예, 무게도 있고 그 어떤 한 집에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피아노 있는 집 예.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아 어떡하지? 다시 사시기는 조금 그러시죠. 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신청하셨네요.

0: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스티비 원더 레이틀리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곁에 두던 신비로운 술잔이 있었습니다. 이 술잔의 이름은 개영배고요. 경계할 개, 가득 찰 영, 말 그대로 가득 참을 경계하는 잔인데요. 어느 정도 술이 채워지면 밑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술이 새어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 유명한 거상은 넘치는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이 잔을 늘 곁에 두고 바라봤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향기보다는 비 오는 데 집중하는 여백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남은 이 작은 여백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고 가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바비킴의 고래 꿈으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의 여백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더 즐거운 건 내일도 여백이라는 거. 일요일입니다. 늦게 자도 되는 날이에요. 7779님, 내일 밤그대가 시작되면 독일에 사는 친구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듣고 있어요. 독일은 오후 3시, 서울은 밤 10시. 시차도 있고 머무는 곳도 다르지만 실시간으로 같은 방송을 나누니 마치 친구가 곁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희 두 사람에게 참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와, 낭만적인데요? 독일과 서울에서 각각 다른 시각, 그러나 동시에 밤그대를 듣고 있다니. 그리고 콩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요. 독일에서 듣는 밤그대는 어떤 느낌일지. 해가 이렇게 벌겋게 떠 있는데 생방으로 듣는 느낌 궁금합니다. 8715님, 요즘 라디오에 빠진 8살, 9살 두 아들들과 함께 내 가족 모두 불 끄고 한 방에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들들이 자야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네요. 라디오에서 이름 들리면 신기할 것 같은데 하준이, 하진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와, 이름 예뻐요. 하준, 하진. 우리 연년생 아들. 8살, 9살까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데요. 그래도 얌전하게 누워있네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얼의 바람 기억. 먼저 들으신 곡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박영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9251님,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휴가를 떠나셔서 큰 맘 먹고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 머리를 잘라줬는데요. 옆머리를 너무 많이 밀어버렸어요. 착한 아들은 소심하게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울고불고 했을 텐데 아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서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들아 머리는 금방 자랄 거야. 다행이에요. 자라는 머리여서 복구가 안 되는 거면 참 힘들었을 텐데 자랄 때까지만 견디면 되죠. 확실히 미용실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혼자서 잘라보겠다고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일은 맡기는 게 좋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6848님, 같이 대학생활한 동기들 4명이 비슷한 시기에 우르르 군입대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희끼리 제주도 여행도 가고 많이 추억을 쌓았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모여 밤새 도란도란 얘기 나눴습니다. 입대가 10일도 안 남은 친구가 눈물을 살짝 보였는데 저도 갑자기 슬퍼져서 눈물 나더라고요. 친구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래요. 얘들아, 휴가 때 만나자. 충성! 우리 동기 4명은 인생의 이 시간표가 비슷하게 가네요. 이렇게 군입대도 같이 하고 그러면 휴가, 제대, 취업, 결혼 등등 다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평생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군입대, 훈련소 생활 모두 순탄하게 마치기를 저도 기원 드릴게요. 정재걸님,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데 제가 털 알레르기가 심해서 계속 망설이니까 친구가 도마뱀 키우는 거 어떠냐고 추천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도마뱀 4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예쁜 줄 몰랐어요. 먹이 줄 때 제 손가락을 혀로 핥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루의 피곤함이 다 날아가요. 도마뱀 아빠가 되셨군요. 4마리면 꽤 많은데요. 좀 작은 도마뱀 키우시나 봐요. 저도 요즘에 도마뱀을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이 많아서 자주 보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좀 탐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먹이 주고 잘 온도 조절해주면 또 혼자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혹했는데 이것도 참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별 권정열의 귀여워, 헤이의 슈댐무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코너를 통해서 매주 국내외 할 것 없이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는 넓고 아직도 갈 곳은 많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처음 주목을 받은 나라죠.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카보베르데로 떠나보겠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쪽 끝 푸르른 대서양 바다 위에 여러 개의 화산섬으로 구성된 나라고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제법 유명한 휴양지라고 해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에 아직은 상업화가 덜 돼서 날 것 그대로의 자연미를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치안도 좋은 편이고요. 섬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섬은 푸르른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 그 자체고, 어떤 섬은 검은 화산재로 덮여 있고, 또 어떤 섬은 깊은 계곡과 거친 산길을 품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카보베르데는 총 10개의 큰 섬과 그 외의 작은 무인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바람바지 섬들, 남쪽엔 바람 그늘 섬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섬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부른대요. 이조차도 참 낭만적이죠. 우리는 그럼 이 중에 카보베르데 현지의 생활과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수도 프라이아가 위치한 산티아고 섬으로 먼저 발길을 옮겨볼게요. 프라이아는 포르투갈어로 해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감성과 아프리카 특유의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플라토 구시가지인데요.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들하며 골목골목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많죠. 그리고 스쿠피라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통 의상, 수공예품,

열대 과일까지 볼거리들이 많고요. 카츄파라고 옥수수랑 채소, 생선을 넣어서 오래 끓인 스튜 같은 건데 카보베르데의 전통 음식이니까 꼭 맛보라고 하더라고요. 카보베르데의 매력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번엔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행지 사흘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흘섬의 쌀은 포르투갈어로 소금이란 뜻인데요. 오래전에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라 염전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밝은 햇살과 파도가 넘실대는 이 평화로운 산타마리아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휴양을 즐기면 끝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밤 함께하고 계세요. 이수진님, 로마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밤그대 들으며 사연 남겨봅니다. 낭만을 기대했지만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행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와, 로마로 가는 열차는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여행지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강렬하게 생각나는 건 뭔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재밌고 보람찼던 기억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기억이 될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고 오시길요. 6121님,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밤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대낮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 앞 편의점이나 가게들에 사람들이 꽤 많이들 모여 주말을 즐기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느껴요. 특히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 정말 사람 많죠. 여름밤만의 전경인 것 같아요. 겨울밤엔 추워서 못 나와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보내드립니다.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먼저 들으신 곡은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4645님, 검도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죽도로 수련하는 것도 다 재밌네요. 마지막에 묵상을 하며 눈을 감고 오늘 한 걸 정리하는데 이 시간도 정말 좋네요. 사실 괜한 에너지 소모라 생각해 새로움을 피했는데 용기 내서 시작하니 도장 가는 매일이 설렘이에요. 와, 진짜 멋진 취미 시작하셨네요. 대단하세요. 검도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참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2284님, 제빵기능사 자격증 따고 싶어서 주말마다 수업 듣고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합격하는 게 목표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요즘 제빵기능사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학원마다 북적북적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쉬고 싶은데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시고 실습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분명히 어떻게든 결실이 있을 겁니다. 7057님, 오전부터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약속 다 꼬이고 하루 종일 혼란 그 자체였어요. 다행히 늦은 오후 AS를 받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낮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매운 떡볶이에 맥주 한잔 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네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휴대폰에 의존하고 사는지 깨닫게 돼요. 가끔 잃어버리거나 고장나거나 갑자기 안 켜지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좀 휴대폰과 독립해서 사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죠. 수지예요. Ring my bell.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즈원의 연애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0: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주의 내가 말했잖아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윤하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4942님,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쇼핑을 해요. 딱 티셔츠 하나만 사야지 하고 정신 차려 보면 바지, 원피스, 가방까지 결제 완료! 택배가 도착하면 그 순간은 행복한데 카드값 문자 오는 순간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또 쇼핑을 합니다. 그렇다고 입을 옷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옷은 왜 사도 사도 입을 게 없을까요? 아, 왜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이 악순환이죠. 아, 과소비했다.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사고. 그래서 카드값 보면 또 과소비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9599님, 몇 년째 같이 운동하던 언니가 있어요. 저는 완전 소심한 사람이라 새로운 곳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 그 언니 덕분에 운동에 재미도 생겼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서 참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동을 못 나온대요. 오늘 송별을 했는데 아쉬워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헤어짐은 항상 힘들어요. 아이고,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어른 돼서 가까워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생기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아, 언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왜 안 나오신단 말입니까? 아무튼 9599님, 그래도 운동 그만두지 마시고 또 즐겁게 계속 하시고요. 언니랑은 바깥에서 또 만나면 되죠. G.O.D의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보내드릴게요.

넌 이미 없어. 이제껏 알아서 와보니 넌 벌써 떠났어. 다신 올 수 없는 곳으로 미치겠어.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해. 바보야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이게 날 사랑해서야 날 위한 거야. 난 너랑

실리카겔의 No Pain. 앞서 들으신 곡은 G.O.D의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였습니다.

김인주님, 1년 전 호주로 유학 떠났던 큰아들 오늘 청주에 집에 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다시 청주로 와야 하기에 아들 모셔가려고 청주 터미널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가 많이 늙었네 할까봐 아들 오기 전에 새치 염색도 했어요. 한 달 반 방학 끝나면 다시 호주 가야 해서 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해주려고요. 와, 얼마나 설렘설렘 하실까요? 뭐 지금 집에 반찬 이미 엄청 많이 해두셨을 것 같고요. 냉장고 꽉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한 달 반 동안 황태자처럼 지내다 가면 되겠네요. 사무체구님, 아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돌봐주던 조카가 내일 결혼한대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장거리 연애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사실 조카가 밤그대를 처음 알려줘서 아내랑 저랑 듣게 됐어요. 혹시 지금도 들을지 모르니 조카에게 이모랑 이모부가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와,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우리 조카를 엄청 아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좀 남다른 조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카님도 357구님이 축하해 주셔서 행복하실 거예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들려드리죠.

임상아의 뮤지컬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5815님, 방학을 즐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방학 때 항상 같이 놀던 친구가 일본 어학연수를 떠나서 이번 방학은 좀 외롭네요. 그래서 혼자 기타도 배워보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알차게 보내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자꾸 게을러져요. 친구야, 빨리 돌아와서 나랑 놀아줘. 아, 참 친구는 혼자 그렇게 솔랑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5815님만 외롭게 이 방학을 보내고 있군요. 그래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다 보면 또 개발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0748님, 친정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저희 집에서 몸조리 중이세요. 더 밝은 세상을 보실 수 있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식사 챙겨드리고 옆에서 이거저거 신경 쓰다 보니 하루하루가 참 바쁘네요. 그래요, 이렇게 수술하시고 돌봐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두고두고 참 고마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엄마니까요.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9058님 신청곡이고요. 작품 하나의 난 아직도 널, 도시의 그림자의 이어둠의 이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산울림의 안녕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꺼내게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잘 될 거야. 상대를 응원하기 위해 건넨 이 말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조언을 들은 쪽보다 해준 쪽의 성장의 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뇌에서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대요. 실험에 참가한 1,000명의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스스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겁나서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을 했대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마음에 먼저 닿는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는 사람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뇌도 다 듣고 있다고 해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냥 한번 다시 해보자. 등등의 이런 말을 상대에게 꺼낼 때 더 큰 힘과 응원을 받는 게 나 자신이래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써주시는데요. 그 예쁜 마음들이 우리 모두를 다 좋게 좋게 하고 있지 않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학 공식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 외워져요. 근데 입장이 반대가 돼서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꺼내서 가르쳐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각인이 돼서 그런가 더 암기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이런 거하고 좀 같은 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을 또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몇 년도 몇째 주 로 떠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로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1920님이 보내셨습니다. 콩디는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어요? 아니면 고기 다 먹고 밥까지 볶아 먹어요? 저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 파예요. 애들 데리고 고깃집 왔는데 소식좌 남편이 고기 먹었으면 됐지 무슨 밥을 볶아? 밥을 볶아 먹냐고 난리 난리 난리입니다. 결혼 15년 차인데 15년째. 아 진짜요? 남편분께서도 어우 고집이 있으신 듯하오. 15년째 매번 이래요. 한국 사람은 이게 국룰이라고 이 양반아 하시면서 19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기만 먹어요. 근데 보통 제 주위의 지인분들은 고기도 먹고 밥까지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경임님, 라라랜드에 드디어 참여를 해봅니다. 듣기만 1년 하다가 용기 내서 인사를 해봅니다. 로그인 해뒀으니까 앞으로도 종종 글 남길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박순섭님이 주셨어요. 주문진에 여행 오셨대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잠깐 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따 횟집 가서 푸짐하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 맛있겠다. 애들이랑 재미나게 놀다 갈게요. 콩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 신선한 해산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이니님은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그리하여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듣고 와서요. 보내주신 사연들 속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김웅구님, 콩디는 휴양림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경북 청옥산입니다. 저 숲에서 캠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바람 소리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캠핑합니다. 여름에는 숨만 안 피서치가 없습니다. 해도 막아주고 시원하고 좋겠어요. 이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잠들면 힐링되고 그리고 피톤치드도 마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김웅구님 보내주셨어요. 6980님 콩디 기억하시나요? 작년 겨울 칼바람 싱싱 불던 날 소개팅 사연 보낸 사람이에요. 잘 되면 좋은 소식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잘 됐어요? 저희 사귄 지 200일이 되었답니다. 잘 됐어! 축하해주세요. 콩디 언니 덕분에 행운이 온 듯합니다. 히히히. 진짜로? 69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소개팅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200일 되셨대요.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덕분이 아니라 우리 6980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가 보네. 아무튼 두 분의 사랑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앉아계신 자리가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진님, 뽀니 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 옷가게 하는 엄마를 응원해달라는 사연으로 라방에 참여했던 하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생후 20일이던 아가가 어느새 100일만큼 컸습니다. 야, 마침 뽀니 언니가 만든 팔찌도 도착해서 100일 기념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하시면서 하진님 보내셨어요. 팔찌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애기 또 자랐어. 너무 예쁘겠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이주영님, 가족들과 연천으로 휴가 갑니다. 콩디. 우리 집 식구들은 놀러 갈 때 고기와 만두, 떡볶이를 꼭 사간답니다. 맛있는 거 다 가지고 가시네. 아이스박스에 먹을 걸 담았더니 무겁습니다. 독채 펜션은 처음이라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이주영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은 힐링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771님이 신청하신 곡 컨트리 꼬꼬의 오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은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베이비복스의 겟업 이어집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요, 이분입니다. 김은화님. 만나면 늘 남편 흉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 이 상황이 다 너 때문이야 하는 원망처럼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의 소개팅 주선을 제가 했거든요. 참고로 친구가 먼저 제 남사친이던 글을 소개해달라 했었답니다. 아무튼 긴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해놓고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거의 생중계를 한답니다. 무조건 친구 편을 들어줘야 대화가 끝나서 늘 맞장구를 치는데 제가 자기 신랑에 대해 험담하는 건 듣기 싫은지 꼭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사람은 착해. 우리 신랑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줄까 고민하며 전화를 끊는 친구를 떠올리며 청플리의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솔리드의 천생연분, 태양의 눈코입.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은화님이었습니다. 사연 끝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친구야, 내가 아는 부부 중에 너희 커플이 제일 잘 맞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잘 살면 안 되겠니? 응? 하시면서 더 붙여주셨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솔리드의 천생연분, 태양의 눈, 코, 입,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은하님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좋을 때는 둘이 좋은 거고, 싸움 나면 내 탓이고, 이런 거잖아요. 좀 억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분이 다음번부터는 싸울 때는 내 탓이고, 싸울 때는 네 탓이고, 똑같이 화해하면 네 덕이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김은하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효영님이

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운동이 정말 정말 싫어요. 움직이고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제가 요즘 저녁마다 걷기 운동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여름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운동이란 걸 하는 중입니다. 그 며칠 걸었다고 몸이 좀 가벼운데? 하는 제가 웃기긴 해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특히 아내가 가장 좋아하네요. 운동을 시작한 뒤로 제 성격도 어딘가 둥글둥글 해졌대요. 저는 청풀리에 땀 흘리며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이재영의 대단한 너, 태사자의 도, 터보의 트위스트킹,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한바탕 걸어볼게요. 콩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김효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살려고, 살고 싶어서 운동이라는 걸 하시게 됐대요. 아, 이재영의 대단한 너, 퇴사자의 도, 터보의 트위스트킹,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운동의 맛을 아셨습니다, 벌써. 운동 맛있죠. 뭐 몸이 가볍다, 얼굴이 밝아졌다, 오 멋있어졌다, 그리고 성격이 어딘가 모르게 둥글둥글해졌다,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을 끊을 수가 없죠.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김효영님 이거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플리에 소개된 김은하님, 김효영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370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시크릿의 매직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짐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은 Singing in the Rain 들어봤습니다. 진 켈리의 이 한국에서 이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2년에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 중에 하나로 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장면을 뽑으라면 역시나 진 켈리가 우산을 들고 빗속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이겠죠. 영화의 대표곡인 이 Singing in the Rain은 지금도 많은 영화와 광고, 공연에서 오마주 될 정도로 아주아주 유명합니다. 아, 수트를 아주 멋지게 입고요. 까만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장면을 찍고 실제로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고 하죠. 영화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노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Singing in the Rain 이 곡이 딱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이제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4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잔을 닮은 세로베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2: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터트본.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의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터트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4년 7월이 되겠습니다. 94년도 7월에 둘째 주 차트가 되겠습니다. 안선희님,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저의 중고딩 시절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저는 지금 시험 끝난 중3 아들이 친구들과 집에서 논 데서 수박 깍둑 썰기 하는 중입니다. 덥네요. 더워. 우리 안선희님 보내주셨어. 지금은 수박 깍둑 썰기 하고 계셔. 그리고 1920님, 토요일마다 남편이랑 헬스장 가요 콩디. 오, 보기 좋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남편이 자기 대학 시절 노래가 나온다고 좋아라 하네요. 대학 때 인기 많았다고 어필? 하는 게 너무 웃겨요. 크크크 하시면서 1920님 보내주셨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입니다. 1위 곡 주인공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1위 곡의 주인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이름의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름으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김종서, 이승철, 박광규, 고 김재기, 정동화 등이 있습니다. 이 팀의 역대 보컬리스트예요. 올해가 이 팀의 데뷔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크, 이거는 뭐 한 방에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1위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본 오늘도 12곡부터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너한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 10위.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 해내게 될 거야.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이번 주 9위. 어린 시절 나의 작은 친구였던 엘리에게 띄우는 그리운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번 주 8위.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9위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929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그때까지 응원가 같은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후렴구가 굉장히 시원하게 뻗어서 부르기 좋고 남자분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헤어지기 직전에 꼭 선곡해서 부르는 그런 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고 8위는요.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였습니다. 많은 뜻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날아라 병아리 성장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별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 듣고 왔습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갈까요? 라라라리라라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네가 좀 별로였다. 근데 볼수록 자꾸 네가 더 좋아져. 나 아무래도 너한테 푹 빠졌나 봐.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이번 주 7위.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나 진짜 큰 맘 먹고 가진 돈 싹 다 털었다. 이거 네 선물이야. 받아. 룰라의 100일째 만남 이번 주 6위 나는 평생 동안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아하하하.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대도 나는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이번 주 5위 94년 7월 둘째 주 차트 7위 곡, 6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번 뮤직 고!

톱2부 오늘은요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열어보고 있고요. 7위 곡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6위는 룰라의 100일째 만남, 이렇게 두 곡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톱2부 시간에는요 퀴즈도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의 퀴즈 중간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1위 곡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 1위 곡의 주인공 두 글자 이름의 밴드입니다. 김종서. 왜 이런 분들이 생각날까요? 김종서, 이승철, 박완규, 정동화, 고 김재기 등등등 이 내로라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이 팀의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이 팀의 데뷔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위 곡 이어서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마음이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걷고 싶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하고도 싶대요. 프리지아 꽃향기를 안겨줄 연인을 올해 꼭 만날 수 있을까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번 주 4위. 그녀가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가버렸대요.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이번 주 3위. 1994년 7월 둘째 주 차트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토요일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오늘은요 94년 7월 둘째 주 차트 여행 중입니다. 4위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3위는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였습니다. 한 여자는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싶고 또 다른 한 남자는 그 사랑 때문에 아파서 울고, 아주 극과 극인 노래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부터 만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우연히 길을 걷다가 옛사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난 아직 혼자인데 그녀에겐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나 봐요. 야, 행복하냐? 그러면 됐다. 투투의 1과 2분의 1, 이번 주 2위. 너에게 난 이제 잊고 싶은 아픔일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까? 부활의 사랑할수록 이번 주 1위.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번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 오늘 94년도 7월 둘째 주 차트 토토보온에서 만나봤습니다. 2위는 투투의 1과 2분의 1, 1위 곡은 부활의 사랑할 수록이었어요. 이 부활의 3대 보컬리스트 고 김재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곡이었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끝곡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스윗박스의 노래였죠. Life is cool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영국 작가 비비안 그린의 말인데요. 사실 우리는 늘 바라게 되죠. 힘든 일이 끝나기를, 걱정이 사라지기를. 그런데 살다 보면은 걱정 없는 날보다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가 바라던 하루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마냥 좋은 세상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과 여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춤을 춰도 좋을 만큼 기분 좋은 하루.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와 함께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날 준비 되셨을까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R2로 시작해서 H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오늘 출석이 좀 늦었네요 하셨고요. KS로 시작해서 E7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셨고, HI로 시작해서 04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손은 들어주는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출석이 좀 늦으면 어때요? 언제라도 오시면 됩니다. MC 마이커지와 DJ 스펜의 홀리데이 랩 들으시고요. 수임의 Seven Little Girls 이어집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그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비욘세의 Crazy in Love입니다. 그룹 Destiny's Child의 간판이었던 비욘세가 홀로서기를 선언했을 때 대중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비욘세는 이 곡 단 한 곡으로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버렸습니다. 중독성 강한 브라슬리프와 경쾌한 비트, 그리고 당시 연인이자 훗날의 남편이 된 제이지의 랩 피처링까지 더해주면서 Crazy in Love는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무려 8주 연속 지키면서 비욘세가 솔로 아티스트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설레고 벅찬 마음을 담은 노래 비욘세의 Crazy in Love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여름에는요 뜨거운 바깥 세상을 잠시 벗어나 시원하고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시네마 스토리. 최은영 영화평론가의 안내로 두 편의 영화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극장 안에서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 네.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오늘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그 더위에 대한 그 짜증을 다 확 날려버릴 수 있는 뮤지션을 다룬 신작 코미디 영화 두 편 가져왔습니다.
0: 네, 먼저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먼저 소개드릴 영화는 맷 존슨 감독이 연출한 영화 너바나 더 밴드라는 작품입니다.
0: 너바나 더 밴드라. 네. 어떤 영화일까요?
1: 제목만 보면 무슨 네. 너바나와 관련이 있을 것
0: 저도,
1: 같은데
0: 네.
1: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에? 놀랍게도. 네, 그 너무 재밌는 영화고 네. 지금 화제작인데 영화의 주인공은 맷과 제이라는 오래된 친구예요. 한 사람은 약간 만담가고 한 사람은 음악을 하지만 둘이 같이 듀오를 결성해서 그런 쇼를 하는데
0: 네.
1: 이들의 꿈은 토론토, 이 배경이 토론토거든요. 네. 캐나다인데 토론토의 전설적인 라이브 클럽인 리볼리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2008년부터 이 둘이 붙여 다니면서 그 2008년에도 그 시기에도 막 리볼리에서 공연하려고 애를 쓰고 공연장 앞에 자신들을 홍보하는 전단지도 붙이고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5년에도 그들은 여전히 리볼리 무대를 밟지 못했고 약간 무명의 그런 코미디언으로 남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다 어느 날 맷이 기가 막힌 작전 하나를 떠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스카이 다이빙 작전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시엔타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아래 위치한 스카이돔 낙하에서
0: 네.
1: 우리가 리볼리 공원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 화제가 돼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0: 되는데요.
1: 하니까 제이가 이제 일단 따라가긴 하는데
0: 네.
1: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실행을 했지만 네.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메이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작전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번엔 타임머신 작전 어때?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얘랑 더 이상 다녀야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는 엄청 큰 캠핑카가 있어요.
0: 네.
1: 그걸 밤에 몰래 제 그 맷 몰래 그냥 타고 다른 주에 있는 오디션 혼자 보러 가려고 차를 보고 나와요. 그런데 맷이 또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맷이 그 차에 그 타임머신 장치를 설정해뒀어요. 참고로 이 영화의 그 가장 큰 오마주 바치는 유명한 영화가 백투더퓨처예요.
0: 네.
1: 백투더퓨처처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제이가 88km의 시속 밟는 순간 네. 놀랍게도 진짜 2008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임머신을 연료는 그 마시는 음료 옛날 음료 오르비츠라는 이제 절판된 그 음료밖에 없어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오르비츠를 구하러 자신들의 옛날 아파트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0: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네. 없는 영화인데요.
1: 너무 웃겨요. 진짜.
0: 제목이 너바나 더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 영화 제목이 좀 말도 안 되게 굉장히 긴 제목이라고요.
1: 네. 아마 이렇게 긴 제목 전 처음 보는데 네. 일단 딱 한번 제가 읊어드리자면요.
0: 네.
1: 공식 제목이에요. 이거 진짜 네. 공식 제목인데 너바나 더 밴드 땡땡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까지가 끝이에요.
0: 그거 줄거리 아니에요?
1: 줄거리의 일부를 제목으로 갖다 쓴 거고 네. 끝도 안 나요. 돌에서 끝나거든요. 도대체 이런 제목을 왜 지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영화 자체도 독특한 게 이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실제로 둘이 코미디 콤비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2017년에 제작한 TV 시리즈 너바나 더 밴드 더 쇼와 이후 제작된 TV 시리즈의 극장판이 바로 이 영화인 거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의 컬트적인 유머 코드를 고수하면서도 규모를 늘려서 극장판으로 만들면서 처음 본 관객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고 뭐 토론토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부문에서 다 관객상을 받고 전주영화제 올해에서 상영도 됐는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긴 제목, 한국 제목을 갖게 되었냐라는 것은 이 영화를 수입한 사람의 코미디언이거든요.
0: 네.
1: 문상훈, 코미디 그룹 빠더너스와 배급사 그린나래 미디어가 함께 수입해서 배급을 했는데 이 빠더노스 문상훈 씨가 실제 영화 수입을 하고 싶었대요. 코미디 영화. 그래서 네. 진짜로 그 영상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미디 영화를 수입하러 칸 영화제 필름 마켓으로 갈 거야 하면서 그 간 거를 막 올려요. 1년 전에 올렸어. 5월에. 네. 그래서 진짜로 막 좌충우돌 하는 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실제로 하나를 픽해요. 아 이걸로 하겠다. 그 진짜 11개월 후에 개봉한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인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문상훈과 그 빠더너스 취향이 약간 컬트 코미디. 그래서 제목도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고 이 자막도 타블로 씨가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그런 굉장히 파격적인 좀 이제 재미가 있고 영화도 재밌고 실수 특히 그 백투더퓨처의 오마주가 영화 속에서 네. 계속 등장을 해서 그 백투더퓨처 아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감동도 줘요. 결국은 우정이 최고다.
0: 도망갔는데.
1: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너희들은 그 찐 우정 변함없다. 뭐 이런 제목을 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감동적으로 그려지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영화 음악도 궁금해져요. 이런

0: 영화엔 어떤 네. 영화 음악일까요?
1: 이 영화에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예전 음악도 있고 그중에서 시카고의 올드 데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곡 듣고요. 두 번째 영화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뮤지션을 다룬 신작 코미디 영화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맷 존슨 감독이 연출한 신작 영화 너바나도 밴드였고요. 다음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손재궁 감독의 영화 와일드 싱이라는 작품입니다.
0: 저도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내용 좀 소개해주세요.
1: 네. 그 오래전 어린 현우. 현재 현우는 강동원인데 어린 현우라는 그 청년이 너 괜찮다라는 소속사 대표의 꾀에 빠져서 허름한 건물 지하 연습실에서 상구 도미를 만나서 운명적으로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을 결성하게 됩니다. 네. 소속사 대표를 신하균 씨 연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엄태구 씨가 상구 역을 도미 역할을 박지현 씨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 트라이앵글. 근데 표절, 스캔들 이런 것들에 얼룩져서 이 트라이앵글은 눈 깜짝할 사이 대중의 시야와 아이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네네. 그리고 20년 만에 리더였던 현우에게 재기의 발판이 될 트라이앵글 공연 제안이 들어오게 돼요. 현우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멤버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쵸? 뿔뿔 흩어져 있는데. 네. 전쟁이 터져도 오늘 우린 무대 서야 돼. 이런 생각으로 찾아다니는데 네. 어느덧 현우는 생계형 방송인이 되어 있고 도미는 재벌가 오호. 며느리가 되어 있고 네. 솔로 앨범을 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상구까지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시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과거 트라이앵글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네. 발라드 왕자 성곤이라는 그 인물과의 악연으로 그리고 또 악연도 그 성곤도 나타나고 전 소속사 그
0: 박대표.
1: 자기들을 했던 그 소속사까지 박 대표까지 나타나면서 네. 상황이 점점 꼬여 가는데요. 새것같이 생계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영원히 파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번엔 제대로 무대를 빛내고 싶어 하는데요. 목표는 지역 방송사 축제 무대. 입니다. 전국 투어도 스타디움 콘서트도 아닌 그냥 한번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죠. 셋이서 트라이앵글의 재기 무대를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0: 그 20년이 지나서 다시 한다는 거 이건 참 쉽지 않을 것만 같은데 손재공 감독은 독특한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물간 아이돌 다시 뭉친다라는 소재를 왜 선택했을까요?
1: 네. 사실 이분의 그 영화들을 보고 있자면 좀 종잡을 수 없는 건 맞아요. 다 코미디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 시작부터 범상치는 않았어요. 시네필도 아니고 원래 그냥 영화를 만들고 싶다. 무작정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결의 영화교실에서 영화 제작 수업을 듣고 아마추어 동료들과 함께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막 입소문이 나서 네. 영화제 소개가 된 거예요. 35만 원으로 완성된 단편 너무 많이 본 사나이라는 단편 이게 유명해졌고 네. 이게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그 미국 최고의 감독의 오마주를 바친 작품이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충무로에 진출하게 됐고 최강희 박용우 주연의 독특한 코미디 달콤 살벌한 연인을 연출했는데 이 영화가 네. 또 대박이 났고
0: 네.
1: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이 한석규 김혜수 주연의 2층의 악당.
0: 맞아요.
1: 근데 둘 다 너무 이상한 영화였거든요. 내용이 일반적인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만든 영화가 안재홍 강소라 주연의 영화 해치지 않아. 이것도 너무 이상한 네. 영화였죠.
0: 맞아요,
1: 동물원
0: 맞아요.
1: 동물인 척하는.
0: 네.
1: 네. 좀 이렇게 이런 저런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긴 세월이 지났던 거죠. 그 손재궁 감독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시네필적인 그런 애정은 좀 줄었지만 이 자기의 약간 자기의 그 감정이 좀 더 들어가 있다면 예전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 다시 한번 나도 불태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약간 투영하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한때는 영화밖에 모르던 청춘이 이제는 중년이 된 자신의 모습, 자기 고백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실 트라이앵글의 새 멤버, 현재 너무나 필사적입니다. 데뷔를 위해, 무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이고,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돌을 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하는 모습들도 보면은, 그 배우들이 나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그쵸. 강동원, 문태구 이런 분들이 그럴싸하게 아이돌처럼 보이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아이돌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런 게 너무 보여서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이돌 흉내가 아니라 진짜 한때 무대가 전부였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의 절박함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연기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빌런이랄까요? 인물이 발라드 가수 최성곤 오정세 씨가 연기하는 근데 이분의 이제 무대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폭주하는 이 무대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분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최성곤 역할을 맡은 오정세 배우가 이 영화를 진짜 끌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카타르시스는 좌충우돌했지만 무대에 섰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겁니다. 뭐 사실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0: 열린 결말이군요.
1: 그렇죠. 네. 이들이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한 무대의 절정을 보여주고 끝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0: 아닌 과하게 욕심내지 않은 야망으로 정말 소박한 야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영화 음악 궁금한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와일드 싱 OST 중에서 최성곤이 부르는 네가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노래로 시네마 스토리 정리하죠. 오늘은 뮤지션을 다룬 신작 코미디 영화 맷 존슨 감독의 너바나 더 밴드 그리고 우리 영화인 손재곤 감독의 와일드 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인영 씨 안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글스의 The Sad Cafe, 린다 론스타드 Long Long Time, 닐 영의 Heart of Gold 이렇게 들려드리죠.

이글스 더 새드 카페, 린다 론스타드의 롱롱 타임, 닐영의 하트 오브 골드 들려드렸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요, 누구는 이 시간에 잠을 청하고 누구는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어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다양하고 다채로울까 늘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이 새벽을 함께 지나고 계신 그대의 오늘도 멋지게 펼쳐지기를 바랄게요. 케니즈의 하바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누군가는 단골 카페일 수도 있고 퇴근길 자주 걷는 공원일 수도 있고 차 안이나 도서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죠. 신기하게도 그런 곳에 가면 걱정이나 불안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하나쯤은 꼭 있으면 좋겠네요.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집 말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저는 단연코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 막 퇴근하고 차 안에서 3시간씩이나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제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자취했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학생 때부터 기숙사에 살았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썼었고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같이 집을 쉐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가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우리 고양이도 있고 언니도 있고 엄마 아빠 다 계세요. 항상 아주 복작복작한 집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취했을 때의 어떤 그 고요함이 되게 그리웠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사고 막 3시간씩 차에서 뭐 밥도 먹고 유튜브도 봤다가 잠도 잤다가 그렇게 한창 즐겼었던 시간이 나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차 안에 있으면 그냥 되게 혼자만의 공간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되게 편안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저처럼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나만의 공간, 제가 옛날에 이제 운전 안 할 때는 나만의 단골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많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집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회사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차를 사고 나서는 안 간 지 꽤 됐어요. 아무튼 근데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점은 우리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께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좀 편안하다. 아 이게 쉬는 거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채널 그 다른 주파수로 돌리기보다는 딱 고정해놓고 집처럼 아침에는 허유하는 상쾌한 아침과 함께해야지 이런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여러분들께 구걸 아닌 구걸 하러 왔어요.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나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스팸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시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시고요. 즐겨듣는 라디오가 뭐예요? 라고 물어온다면 허의원의 상쾌한 아침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믿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휴일, 일요일 맞이했는데요. 일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조정석 좋아 좋아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김민설님 유원 언니 여름이 오니까 또 딜레마에 빠졌어요. 단발을 할까요? 그냥 기를까요? 단발 펌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후회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머리는 쇄골까지 오거든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1: 쇄골이면은 제법 짧은데요? 그러면은 단발 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0: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단발이 살짝 리스크가 있긴 있거든요.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 조금 아쉽다, 긴 머리가 더 예쁘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리는 또 자라니까 저는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긴 머리를 고수해서 긴 생머리를 항상 고수했습니다. 파마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앵커로 그 보도 채널에 갔는데 거기에서 팀장님께서 너 지금 이미지가 앵커 이미지가 아니다. 머리를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해서 저는 아무 미련 없이 그래요 그럼 단발로 자르겠습니다 하고 정말 칼단발로 자른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지금까지 긴 머리를 고수한 이유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안 해봤으면 지금까지도 단발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후회만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때 저는 결국에 머리를 붙였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민설님 여름이고 시원하게 한번 추천드려요. 62657님 뉴질랜드에서 봤던 오로라를 잊을 수가 없어서 오로라 효과를 내주는 무드 등을 구매했어요. 예쁘긴 한데 실제로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오로라 살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드라마에서 그 고윤정 씨 나오는 김선호 씨 나오는 이사랑 통역이 될까요인가? 그 드라마에서 오로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도 오로라 한번 살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사랑 통역 되나요? 뭘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네요. 이사랑 통역 되나요?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오로라 진짜. 근데 그거 CG였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카더가든의 나무,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위 태연의 사계로 시작합니다. 다른 걸 좀 보고파 정말 널 사랑했을까 등등 가사가 전체적으로 좀 마성이에요. 상처투성이라 더 슬프게 느껴지는 노래죠.

9위는 청하의 벌써 12시가 차지했습니다. 청하씨가 도발적인 신데렐라로 변신해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아쉬운 마음을 노래로 했네요.

0: 수술.
1: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레드벨벳의 찜살라빔입니다. 찜살라빔, 수리수리 마수리, 마음의 꿈속 주문을 외우는 노래고요.

이어서 3위는 방탄소년단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현재 조회수 19억이 넘었대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강승우님, 비밀번호 외우고 바꾸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뭔 놈의 비밀번호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나하나 적어놓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승우님. 아, 그쵸. 그냥 아니 이게 보안을 위해서지만 어떤 데는요 무슨 영어 대문자 쓰고 그 특수문자도 쓰라 그러고 막 어떤 뭐 숫자도 막 10자 이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까먹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뭐 제가 아마도 해킹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일 것 같은 게 이렇게 특이하게 좀 비밀번호 만들려고 하는 데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 휴대폰을 보면은 그 비밀번호 저장하는 기능도 그래서 생겼던데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0074님, 어제 집에서 청소할 때 노래 틀어놓고 했거든요. 너무 신나서 실룩거리면서 춤췄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욱신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럴 때 좀 자존심 상하죠. 이게 아, 내 몸이 이렇게 약했단 말이야? 이 정도 움직이는 걸로 근육통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하철 계단으로 다닐 때 그 엉덩이로 걷는 거 아시나요? 엉덩이로 이렇게 힙 운동해야지 하면서 걷는데 근육통이 생겨서 아, 나약하다 내 자신. 무슨 천국의 계단 걸은 것도 아니고 지하철 계단 걸었는데 근육통이 오냐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0074님도 둘 중에 하나네요. 저처럼 약간 몸이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했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역동적으로 추셨거나 왠지 후자일 것 같은데 아닐까요? 어쨌든 나름 운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헌트릭스의 골든.

헌트릭스 골든 듣고 오셨고요. 김수현님께서 약간 고민에 빠졌어요. 집에서 그냥 푹 쉴까요? 아니면 이따 회사 가서 잠깐이라도 밀린 일을 좀 해줄까요? 아, 수현님, 이런 고민을 보내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고려 사항 몇 가지. 1번, 회사가 집에서 먼가요? 가깝나요? 2번, 밀린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업무 강도가 강한가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회사에서 집이 멀다. 그러면은 굳이 일요일에 가가지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밀렸지만 그래도 평일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2번 업무 강도에 대한 답은 나온 게 만약에 진짜 이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고 이 밀린 일이 아 이게 주말에도 안 하면 수습이 안 되겠는데 싶을 정도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가셨을 거예요. 고민이 된다 이럴 정도면은 살짝 좀 애매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회사에서 집이 멀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가 멀다 하면은 저는 좀 쉬세요. 네, 쉬시는 거 추천드리고 얼마나 에너지가 왔다 갔다 많이 걸립니까? 근데 가깝다? 그러면은 저는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좀 좋아해요. 나름 이상하죠. 근데 고요한 그 사무실에서 일 처리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뭐 회사 가서 일이나 좀 하고 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몇 번 와본 적 있긴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먼데도 여의도에서 근처에 뭐 피부과 한번 갔다가 회사 들러야지 이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멀다면 그냥 계시고 가깝다면 네.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연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지, 노경수, 스몰걸.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1부 마지막 곡은요,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듣기 좋은 팝을 함께 들으면서 가사 내용도 이해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예상해 보세요.

번째,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두 번째, 신중히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요. 세 번째,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네, 프랑스 출신 DJ, 프로듀서인 DJ Snake, 그 다음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 Bipolar Sunshine이 함께 협업한 곡 Paradise라는 곡입니다. 2025년 곡이에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어?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이지 않나요? 사실 1989년에 Phil Collins의 Another Day in Paradise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샘플링한 곡이어서 우리의 귀에도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가사 메시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DJ Snake

헤이크의 버전은 사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렸고 She checks in, but she doesn't hear back. 이 소절부터 들으셨죠? She checks in. 아, check in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연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보면서 연락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좀 체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she calls him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She checks in. 조심스럽게 그녀가 연락해요. But she doesn't hear back.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은 없네요 라는 상황입니다. And she's already parking. 그녀는 이미 주차하고 있네요. Patiently waiting to see if he'll pull up behind her. 그가 he'll pull up behind her. 그녀 뒤로 차를 주차할지를 보려고 patiently waiting to see 한다는 거죠. 참을성 있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신중히 생각해요. 혹은 다시 생각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어렵지 않게 찾아내셨을 거예요. Think twice 라는 문장입니다. 신중히 생각해, 다시 생각해 라는 뜻으로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 라는 뜻으로 Think twice를 들으셨습니다. Cause it's another day for you and me in paradise. 이 부분 들으셨죠? 당신과 나에게는 낙원에서의 또 다른 날이니까요. 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은 좀 paradise라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Oh, think twice. 오, 다시 생각해요. Cause it's another day for you, you and me in paradise. 당신과 나에겐 낙원에서의 또 다른 날이니까요. 지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답장은 오지도 않고 그가 나의 뒤로 주차를 하는지 뭔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애타는 그런 상황인데 paradise, 뭔가 모순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줘 라는 말 찾아보세요.

She comes home at the start of the night. 그녀는 밤이 시작될 때 she comes home. 집에 오죠 라는 말입니다. All her fears turn to anger 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두려움이 모두 turn to anger 뭐로 바뀐대요? 분노로 바뀌고 takes her phone out before she can cry.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라는 문장 찾으셨죠? takes her phone out. She takes her phone out. 이 앞에 she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완벽해지겠죠. She takes her phone out.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Before she can cry. 그녀가 울기 전에. Just to find someone near her. 그저 그녀 옆에 있어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요. 라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안 오니까 그녀가 울어버리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서 옆에 있어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계속 기다리고 실망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제목과 가사 내용이 참 아이러니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DJ Snake, Bipolar Sunshine의 Paradise.

그럼 가뿐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She checks in. 이거였습니다. She checks in. 이 check in이라는 게 조심스레 연락한다라는 의미이니까 She reaches out carefully.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She reaches out carefully. 가능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신중히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요. 두 번 생각해요. 뭐였죠? Think twice. 맞아요. Think twice. Think carefully. Think carefully about it. 이렇게도 대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Billie Jean 이 곡 기억나시죠? 그 가사 내용을 다루면서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이 가사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항상 두 번씩 생각할 것을 기억해 라는 문장 기억하고 계시죠? 세 번째,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줘 라는 문장은요? She takes her phone out.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She takes her phone out. 그러면 만약에 pull out 이 동사구를 활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She pulls out her phone. 이 문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휴대폰을 잡으려고 팔을 뻗고 있다면 She reaches for her phone. 이런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는 경우 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묘사할까요? She looks down at her phone. 네, look down at 이라는 동사구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이처럼 다양한 상황들을 연상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0: She checks in. She checks in. She checks in. 두 번째, 신중히 생각해요. Think twice. Think twice. Think twice. 세 번째,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She takes her phone out. She takes her phone out. She takes her phone out. 네, 이처럼 간단한 표현이지만 귀에 쏙쏙 들리는 유용한 표현들 연습해 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맏형 연준

씨의 컴백 소식입니다. 연준 씨가 솔로 미니 2집을 발매했는데요. 타이틀곡 제목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죠? 자, 그럼 연준 씨와 관련된 노래들로 들어볼게요. 연준의 신곡 아이스크림, 이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드라마 김부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소지섭, 주상우, 윤경호 씨가 출연해서 현재 아주 핫한 드라마인데요. 윤경호 씨가 시청률 공약으로 시청률 13%가 넘으면 13시간 동안 무건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죠. 액션이면 액션, 코미디면 코미디 다 잡은 드라마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소지섭 씨의 용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그럼 드라마 김부장과 관련된 노래 들어볼까요? 소지섭 씨의 노래 그렇고 그런 얘기, 박상민, 주상욱 씨가 함께 부른 비가 와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지섭 그렇고 그런 얘기 박상민 주상욱 비가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768님 사용하는 그릇들이 너무 오래돼서 버리고 찬장에 있던 그릇들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이 있으면서 왜 똑같은 것만 쓰고 있었을까요? 진짜 초면인 그릇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거의 유물급으로 그 구석에 보면은 엄청나게 찻잔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날 잡고 싹 설거지 해가지고 안 쓰던 그릇들로 음식 해먹으면 음식도 더 예뻐 보이고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768님 같은 분들 깨끗하게 잘 정리하셨길 바라면서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Maroon 5의 Misery.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인천에 사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다. 바로 혼자 인천공항 가기.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다. 괜히 공항에 가서 오늘 운항 스케줄도 확인하고 어떤 항공사 줄이 가장 긴지 둘러보기도 한다. 그리고 출국장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설렘에 가득 찬 상기된 표정도 볼 수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울적하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사람도 있다.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공항에 있는 식당을 가기도 한다. 여행객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으면 나도 왠지 놀라운 기분이 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천공항 밥이 맛있다. 오늘도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섞여 나의 비밀스러운 취미를 즐겨야겠다. 이왕이면 올해 겨울에 갈 휴가 계획도 함께 세워야지.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461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공항이라는 곳이 참 설렘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4618님처럼 어떤 여행 계획이 없어도 인천공항으로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분들께서 그 인천공항이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쉴 공간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의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 구경하고 있으면 왠지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어서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저는 인천공항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작했는데 항상 인천공항에서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되고 그거를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그냥 공항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영종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싫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좋은 시간이었는지 장난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인천공항 가면 너무 설레죠. 저도 일부러 막 공항에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저도 공감해요. 인천공항 밥 맛있어요. 인천공항에 막 빵집도 많고 커피집도 많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유심 등록도 하고 한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보내면 또 설레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슬펐는데 말이에요. 인천공항 진짜 좋죠. 우리 4618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인천공항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게 됐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4618님.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 담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로제 아파트.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태양, 나의 마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물러나자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어제 강원도 쪽으로 이동한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경길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혼잡시간은 오후 4시 무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답게 교통상황 원활한데요. 서울시내 마포대교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쉬엄쉬엄 모닝 행사 때문입니다. 마포대교가 마포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그러니까 여의도 쪽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강변으로 구리 쪽에서

마포대교 진입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나들목 진출로입니다. 진출로 2, 3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금성 ENC
3: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4: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늦은 오후 비오는 거리에 젖은 시선 너머로 너를 그냥 떠나보낼 순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해. 망설이지 마. 나를 쳐다봐. 너의 아픔 나에게도 보내줘. 조금은 힘이 들어도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우린 내일이 있어.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일요일이니까 더더욱 편안하게 2시간 함께해 주세요. 1부 우리의 영화에서 영화의 한 장면 들려드립니다. 추억의 영화 감상하시고요.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를 정해서 다양한 연상으로 고른 곡들 들어볼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미국 남부 타라 농장을 소유한 오하라 가문의 도도한 딸 스칼렛은 자신이 짝사랑하는 애슐리가 친구 멜라니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상심한다.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혼을 하고 남북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는 등 별별 일을 다 겪은 스칼렛은 남북전쟁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레트 버틀러와 결혼을 하는데 레트 버틀러는 오랜 기간 스칼렛을 사랑해왔지만 여전히 스칼렛이 애슐리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둘 사이의 어린 딸이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자 스칼렛과 헤어지기로 한다. 뒤늦게 레트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스칼렛은 레트를 붙잡는다.
1: 레트, 당신이 떠나면 난 어디에서 뭘 하죠?
0: 그러자 레트는 내 사랑, 솔직히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오 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레트와 함께 살던 대저택에 빨간 카펫이 깔린 계단에 엎드려 좌절하던 스칼렛은 문득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얼굴로 읊조린다.
1: 타라, 나의 고향. 집으로 가야겠어. 그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생각할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0: 고향으로 돌아간 스칼렛은 석양에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광활한 타라 농장을 바라본다.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먼저 듀프리스의 My Own True Love였습니다. 이 영화의 OST는 영화음악의 거장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했는데요.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메인 타이틀인 타라의 테마가 가장 유명하죠. 오늘의 장면 배경음악으로도 들으셨는데요.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곡이 들으신 My Own True Love였습니다. 이어서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들으셨어요. 레트가 떠난 뒤 뒤늦은 후회와 상실감에 휩싸인 스칼렛의 심경, 과거를 떠올리는 그 심경과 잘 어울리는 곡들이었습니다. 193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빅터 플레밍 감독이 연출하고 세계의 미녀 비비안 리와 당대 최고의 헐리우드 제왕 클라크 게이블이 주연을 맡은 불후의 명작이죠. 마거린 미첼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돼서 아카데미 시상식 10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1939년이라니 90여 년 전 영화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뛰어난 연출과 화려한 영상미, 웅장한 음악, 명배우들의 열연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비비안 리의 외모와 의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클라크 게이블의 능글맞으면서도 열정적인 성격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배우들의 연기는 얼마나 훌륭한지, 기타 등등등등등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울지도 모르겠어요. 뭐 인종차별 요소 등등 시대적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고전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스칼렛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고향 타라의 붉은 흙이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타라의 거대한 실루엣과 함께 홀로 우뚝 선 그녀의 뒷모습,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책의 구절이 있거든요.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장을 보면 강진 해남의 붉은 황토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가 나와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지역이라 늘 익숙하게 봐서 특별하게 인지하지를 못했는데 그 묘사를 보고 내가 나고 자란 땅이 그토록 생명력이 넘치고 강렬한 인상의 빛깔이었구나 이렇게 새삼 깨달았었거든요. 제가 미국 남부 타라 농장을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붉은 하늘과 땅을 보면 제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도 스칼렛처럼 결연히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어제 기다렸던 내일의 태양을 오늘 맞이하신 여러분, 오늘의 태양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셨길 바라며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해바라기 이문세의 노래 3560님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허승희님, 해디 학원을 다니니까 아침이 너무 바쁘고 또 촉박하게 시작해요. 항상 듣기는 하고 있으니 청취자 한 명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아유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려고 따뜻하기도 하여라. 학원 이제 얼마 동안 다니셔야 하나요? 언제까지 바쁘신가요? 하지만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1272님, 망고나무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싹도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도전에는 싹 나고 옮겨 심는 것까지 했으니 다음엔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겠죠? 하고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이런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1272님 아드님이 식집사거든요. 이렇게 식물 씨앗부터 키워가지고 아주 잘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드님이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식물에 도전하지는 않았고요. 또 다른 식집사의 생활 계속 보내주세요. 신은주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언니와 형부가 감자를 캤다며 한 박스 보내왔어요. 핵감자라 솥에 넣고 쪘더니 하얀 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가족만 먹기 아까워서 냉커피를 타서 감자랑 경비실에 갖다 드렸더니 출출한 시간인데 너무 고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아저씨들을 보면서 제가 더 쑥스러웠네요. 역시 맛있는 건 나누어 먹어야 두 배로 더 행복하다니까요. 맞아요. 아, 이렇게 그 서로를 챙기는 그 마음이 먹는 음식을 아주 더 맛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4746님, 중학생 큰딸이 시험이 끝났어도 서술형 답변에서 점수 깎일까 봐 또 걱정하네요. 끝도 없어요. 차라리 제가 시험 100번 보고파요. 옆에서 보시면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어떡하죠. 그런데 시험이 이제 중학생이면 앞으로도 사실 좀 계속 남아있어서 무뎌지거나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너무 노심초사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임수남님 신청곡 함께 듣죠. 모노의 넌 언제나. 이어서 박복경님 신청곡입니다. 전유나 사랑이라는 건.

모노의 넌 언제나, 전유나의 사랑이라는 건 들으셨습니다. 김미정님, 날씨 탓인가? 허리병이 다시 시작이에요. 아우, 요즘 날씨 굳고 뭐 이러면서 관절 힘드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이 허리는 약간 고질적인 게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몸 살살 움직이세요. 2905님, 주유소 직원입니다. 가끔 아이들과 주유소 오셔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주의를 주긴 하지만 아찔합니다. 주유소는 언제 어디서나 차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2905님이 걱정되셔가지고 이렇게 사연까지 주셨네요. 자신과 또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야 할 곳에서는 꼭 자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4729님, 이맘때 소소한 일상이 있어요.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맛있는 일상입니다. 텃밭 한편에서 아름드리 서 있는 자두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달콤 새콤한 자두를 아침마다 하나씩 따서 옷자락에 쓱쓱 닦아서 한입 배무는 맛이란. 그것도 며칠 안 남았네요. 몇 개 안 달렸어요. 새들과도 나눠 먹었어요. 해마다 잠깐씩 느끼는 맛있는 일상. 너무 좋아요. 어머,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뇨. 떠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운데요. 그 며칠 안 남은 시간이지만 아주 맛있고 평화로운 시간 즐기십시오. 8393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제이워크 여우비. 이어서 하대수님 신청곡이에요. 자우림 1717-1771.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김경모님이 신청하신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져 있습니다. 도로 위는 일요일 아침의 여유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서울시내 마포대교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쉬엄쉬엄 모닝 행사 때문입니다. 마포대교가 마포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여의도 쪽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고요. 강변문호 구리 쪽에서 마포대교 진입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위를 피해서 강원도 쪽으로 이동한 차량이 많았는데요. 귀경길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4시 무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 콩디.

0: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으로 시작했어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다가오는 7월 14일이 세계 침팬지의 날입니다.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침팬지 연구로 큰 업적을 남긴 그녀가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 탄자니아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침팬지로 정해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침팬지 하면 타잔의 친구 치타 아닐까요? 첫 곡으로 발티모라의 타잔보이 듣고요. 타잔과 침팬지가 살던 정글을 떠올리며 건스 앤 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 들을게요.

발티모라의 타잔보이, 건스 앤 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침팬지예요. 침팬지와 원숭이를 종종 혼동하죠. 영장류는 유인원과 원숭이로 나누고요. 유인원에는 인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속합니다. 이런 동물들은 원숭이보다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유인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침팬지가 유전적으로 인간과 매우 가깝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생물상식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원숭이 얘기 나온 김에 원숭이 관련 노래 듣겠습니다.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가예요.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침팬지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침팬지의 날은 침팬지 보호와 서식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 친화적인 노래 같이 감상할게요. 예민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바비킴의 고래의 꿈,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8393님 신청곡이었어요. 다른 뉘앙스로 야야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일을 좀 겪으신 분이 계시네요. 7057님 경아님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아조 들으며 잠시 심호흡하니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차 안에서 야야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릴렉스 릴렉스 안전을 뭐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영향받지 마시길요. 신계주님 아침에 가게 문 열면서 듣고 있어요. 인천에서 수선집을 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KBS 2라디오 듣습니다 하셨네요.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라디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모든 것을 제 곁에 둘 수는 없지만 저 정말 왜 이렇게 주변에 수선집이 없죠? 너무 필요한 곳인데 신계주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2891님 매년 이때면 능소화가 참 예뻐요. 기와를 얹은 흙담장 아래 만개한 능소화를 보면서 이 계절을 즐깁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능소화가 이렇게 군락으로 핀 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흙담장 위에 주황색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오 사진 자체로 아주 작품인데요. 감사합니다. 멋진 사진 보내주셨어요. 5603님 신청곡 함께 듣습니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이어서 들으신 곡은 2639님 신청곡이었어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4895님 계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게 오픈합니다. 저도 생각만 하던 사장이 되어갑니다. 남 밑에만 있다가 이제는 내 거 하려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어우, 축하드려요. 이제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시겠죠. 하지만 내 일, 내가 주인,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걸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파이팅이에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7087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나얼의 그대 떠난 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꼭으로 이소형님이 신청하신 존 바이즈의 Famous Blue Raincoa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소통 여전히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시 구간입니다.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은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방향 금토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마포대교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쉬엄쉬엄 모닝 행사 때문인데요. 마포대교가 마포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변문호 구리 쪽에서 마포대교 진입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의대로입니다. 마포대교에서 여의도공원 앞쪽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를 지나선데요. 가로수가 4차로 쪽으로 쓰러져 있다는 소식이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고 하죠. 딴 사람 흉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해서 아무리 귀찮아도 나쁜 얘기들을 계속 퍼뜨리고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가끔씩 딴 사람 끌어내리고 험담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듬뿍듬뿍 해주면서 좋은 말에 부지런한 아침 함께 하시죠. 이쁜 말 오고 가는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